0: 네, 오늘 첫 곡 아울시티 그리고 칼리 레이 젭슨이 함께한 굿타임이었습니다. 뭐 어제부터 연휴를 만끽하고 계신 분들께는 더없이 여유로운 토요일이 되고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숨어있는 유머 한 조각 어제 본 퇴근 버스 JPG라는 사진에 진짜로 오예 퇴근 크크 집에 가자 크크크. 아 어떻게 이런 이거 켜놓고 가면 진짜 사람들이 안 웃을 수가 없고. 5797님은요 단골 분식집 정수기에 쓰여있는 문구가 진짜 웃기다고 글을 주셨는데 물은 셀프가 아니고 워터입니다 라고 써있대요. 볼 때마다 피식하고 웃게 되신다고 하고. 2984님은 왜 맛집 가면 뭐뭐의 효능이라고 써있잖아요. 오리고기집 가면 오리의 효능, 장어집 가면 뭐 장어의 효능. 근데 하다하다 소주의 효능이라고 써놓은 식당도 봤어요 라고. 소주의 효능, 석잔 이상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 네, 직접 발견 못했어도 이렇게 발견하신 분들의 것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광고 듣고 10월 10일 토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2: 유후.
3: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6: ERP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

0: 가입비프가스의 별도.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9: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들려드릴 첫 곡은 시스터 슬래지의 해피 필링이라는 곡입니다. 정말 70, 80년대 전성기를 보낸 그 자매 그룹이죠. 미국 출신. 이 곡은 특히 유럽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자, 그러면 시스터 슬래지의 노래로 바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시작합니다.

앞서 시스터 슬래치의 해피 필링이 이어지는데 사실 시스터 슬래치 그러면 We are family 이 곡이 정말 데이트를 했었죠. 그 외에도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 자매 그룹. 그리고 조지 벤슨은 기타를 너무 잘 치는 보컬리스트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기타리스트라고 해야 되는지 정말 뭐 어디가 메인이다라고 할 수 없는 대단한 뮤지션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어서 메이트의 노래 중에서 늦은 아침 준비했습니다. 정준일 씨가 몸담았던 밴드인데 이 메이트의 성장 과정을 담은 음악 영화가 있죠. 2011년에 개봉을 했고 제목이 플레이예요. 그 사운드 트랙의 첫 번째 트랙이 늦은 아침이라는 노래입니다. 뭐 음악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들 20대의 마음을 차분한 어쿠스틱 기타에 녹여서 노래를 했고요. 이어서 이상은의 삶은 여행. 뭐 평소에도 오늘 아침에서 가끔 선곡이 되는 곡인데 오키나와에 있는 근처 바닷가 작업실에서 만든 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실 이상은 씨는 처음에 90년대 초에만 해도 뭐 담다디라든지 이런 노래로 큰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강변가요제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후에 2000년대 비밀의 화원이나 지금 들려드릴 삶은 여행 같은 곡들로 뮤지션 이상은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메이트의 늦은 아침 이상은의 삶은 여행 이어드리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7560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6: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을 보면 서울이 26도, 전주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9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며 약간 덥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얇은 겉옷도 준비하셔야겠고요. 오늘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 오후까지 남부에는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상과 제주해상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노후지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주위에 보면 남편 애들 다 냅두고 잘만 다니던데 내 머릿속엔 혼자 뭘 해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없으면 애들 밥은, 학원은, 숙제는, 에이 모르겠다. 2박 3일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으로 나는 떠난다. 카레도 한 솥 끓여놓고 김치도 한 통 썰어놓고 각자 좋아하는 반찬도 하나씩 해뒀다. 걱정 하덜덜 말라며 전화하는 일 절대 없을 거라는 남편과 아이들. 진짜로 전화가 안 온다. 역시 기우였다. 별일 없이 잘 지내는 모양이다. 어쩌면 내가 딱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맛있는 저녁을 차려놨을지도 모르겠다는 개뿔. 집안 꼴이 난장판이다. 야, 3일만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보통 다 그렇죠.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대부분은 별일 안 일어납니다. 내가 하던 일을 각자가 나눠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내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른이고 뭐 남편도 알고 보면 꽤나 듬직한 사람이겠죠? 네. 자, 나홀로 첫 번째 여행 잘 다녀오셨고요. 두 번째 여행도 빠른 시일 내에 떠날 수 있길 응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10월 10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볼게요.

자, 오늘 문득 너에게 7810님 사연과 함께 어떤 날의 출발 이어들었습니다. 7336님, 친정에 일이 있어서 저 혼자 급하게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놓고 와서 전화해서 밥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막 신나는 목소리로 아빠가 피자 시켜줬어 이러는 거예요. 하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별 걱정을 다 했구나 싶었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네. 자, 1529님은 저는 첫째 아이가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한 번도 가족 품을 떠나서 잠들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땠어? 하니까 잠을 한 숲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럼 그렇지. 아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친구들하고 밤새 노느라 못 잔 거더라고요. 수련회를 딱 그런 거죠. 네, 수련회 가서 10시에 불 끄고 자던 애들이 어디 있어요. 자, 어머님들 조금 더 가족들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오장박이라고 했죠. 우리가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내일이 찾아오면.

0: 전현정님의 신청곡으로 김광진 동경소녀 함께 들었습니다. 뭐 노래도 노래지만 최근 무대마다 그 소화하고 있는 의상이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예, 패셔니스타라고 해야 될지. 아, 저도 볼 때마다 내가 아는 광진 선배 맞나 싶을 만큼 화려한 제 4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저희 가족은 10월은 축제입니다. 농구도 보러 가고요, 캠핑도 가고, 마라톤도 도전해요. 사랑하는 아내 진경, 딸 서현이, 너무너무 사랑해. 이번 한 달도 재미있게 보내자, 라고. 너무 자상한 아버님. 9907님, 네, 말씀대로 행복한 10월 되시길 응원 드립니다. 최경숙님은 가을 옷을 정리하는데 옷이 어째 다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아, 옷들이 다 너무 쭈그리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쥐퍼를 듣다가 그거 살 때 몰랐어? 쭈그리한 거? 이러지 뭐예요? 뭐 맞는 말인데 긁혔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둘이 너무 친한가 보다. 그죠? 잘못했으면 이거, 예, 한 며칠 굶어야 될 멘트인데. 자, 해피엔딩을 응원 드리고요. 3845님은 택배 일한 지 한 두 달 되셨대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빠졌었는데 최근엔 적응이 됐는지 조금씩 살이 붙고 있다고. 자, 체력관리 잘 하시길 계속 응원 드립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9054님이 사진 한 장을 보내셔서 저 이거 뱀장어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어머니가 직접 밭에서 수확한 첫 가지래요. 와, 가지가 큰 것도 큰데, 와, 이렇게 진짜 곡선형의

그러면서 풍물장터에 내다 팔아도 되겠다고 네, 엄마가 아주 신이 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첫 작물을 이렇게 실한 농으로 수확을 하셨어요. 자, 이어서 김효리님이 신청하셨는데 주말인데 듣고 계시려나 박혜경의 고백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상으로의 초대, 신해철의 목소리였고요.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하트를 받아서 오늘 다시 한번 들려드렸어요. 수요일 날, 10월 7일 수요일 들려드렸는데 전주 2초만 들어도 세기말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이 전자음이 얼마나 참신했던지. 3578님, 미래에서 온 줄 알았다고. 그죠, 전주 또 반주는 이렇게 전자악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노래 내용은 정말 기계와 전혀 상관없는 일상으로의 초대. 그래서 더 뭔가 대비를 이루는 그런 매력을 주는 곡이 아닐까. 2941님, 살면서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왕 콘서트 다녀온 겁니다. 그때는 그저 좋아서 같이 노래하고 즐겼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 그날의 추억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도 주중에 노래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을 때 그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하트 눌러주시면, 물론 뭐 요즘엔 언제든지 좋아하는 노래 들을 수 있는 시대지만 이렇게 아침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통했나를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하티스트 송 저도 딱 들려드리면서 아, 이 노래가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거든요. 주중에 이렇게 들려드리다 보면은. 자, 하트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잠시 광고 듣고 오늘 아침 3부 시작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안티프리즈 네. 7971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2140님이 가족사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빠 평생 소원이었던 가족사진 드디어 찍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미뤘던지 사진 찍는 내내 너무 좋아하셔서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딸내미가 너무 무심했구나 싶었다고 이 가족관계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한참 작가님하고 막 추리를 했어요. 근데 맨 왼쪽에 교복을 입고 있는 친구가 막둥이인지 아니면 큰따님의 장성한 자녀분의 아들일지 예, 여기까지 총 8명의 가족사진.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희 집도 그래봐야 뭐 다 모여봐야 4명이지만 이렇게 각 잡고 사진관에서 사진 찍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지 좀 그렇게 해서 하나 벽을 채워놓고 싶은데 자, 잘하셨고요. 일산에서 농사 짓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요즘 농산물 값이 너무 싸서 비료값도 안 나올 판이에요. 그래도 묵묵히 제자리 지키면서 열심히 키워봐야겠죠. 라고 4597님. 아, 네.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짐작도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비료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 들을 때는 정부에서 좀 대책을 정말 도움이 되는 대책을 좀 발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내년엔 꼭 더 많은 수확을 하실 수 있기를 또 기원합니다. 4597님이었고요. 9679님은 그땐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일들도 지나보면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았는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아침에 노곤노곤한 상디 목소리와 음악을 들으며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힘내십시오. 정말 맞아요. 이 일도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별거 아닌 걸로 기억되시길.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사라강 Now I Know.

아유, 굉장히 홀리한 느낌이 들죠. 제이콥 콜리어 그리고 브랜디 칼라이 함께한 리틀 블루라는 노래였어요. 1204님의 신청곡. 제이콥 콜리어는 뭐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있는 영국 출신 뮤지션이고요. 브랜디 칼라일은 미국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자, 이어드리는 곡은 한참 그 라운지 뮤직이라고 좀 듣기 편안한 그런 재즈 음악 하는 팀들 많았죠. 이 팀이 독일 출신 라운지 뮤직 전문으로 연주하는 팀인데 클럽 데 벨루가의 Save a Little Love For Me 듣고 4부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9: 중화역 가까이
10: 새집이 라온.
9: 기다려온 서울 새집
10: 드디어 라온.
9: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9: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3: 오늘도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긴 소매 겉옷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는 경북 중남부와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과 강도 차이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에서 감곡까지 10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오죠.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이번 주 원 플러스 원의 큰 주제는 밴드는 청춘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뭐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그 자체가 또 청춘의 그런 자화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해외 여러 곳에서 주목받고 있는 5인조 여성 밴드 한 팀을 소개해드릴게요. 런던에서 결성됐고요. 제목이 팀 이름이 The Last Dinner Party 이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데뷔했는데 바로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던 아주 저력이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음악 스타일은 그 60, 70년대에 유행했던 음악 스타일을 다시 가져와서 지금 20대의 시각으로 개성 있게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팀은 또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팬들하고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하는 공연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한 공연 때 데이비드 보위의 밤이라는 테마로 공연을 하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지금 라스트 디너 파티의 2집 중에서 Count the Ways라는 곡 그리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준 선배 데이비드 보위의 노래 Starman 이렇게 두 곡을 원 플러스 원으로 편안하게 들려드릴게요.

자, 스타맨 데이비드 보위였고요. 보위의 영향을 받고 네, 그 시절의 음악을 재해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The Last Dinner Party, Count the Ways 이어드렸습니다. 자, 밴드는 청춘. 국내 밴드 여러분 청춘 딱 떠오르는 밴드 뭐 많이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데이식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먼저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 곡으로 데뷔 4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야 4년 만에 1위 정말 차근차근 쌓아올린 결과라서 더 의미가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밴드에는 정말 베이시스트이자 뛰어난 작사가로 활동하고 있는 영케이가 굉장히 그 자신들 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글을 써줘서 잘 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자신들의 곡도 뭐 예뻤어, 웰컴 투 더 쇼 이런 거 다 영케이의 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곡 중에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의 글 역시 영케이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어서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두 곡 원 플러스 원으로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제가 결정을 진짜 잘 못하는 편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편의점에 삼각김밥 맛을 결정을 못해갖고 15분 만에 골랐어요. 참치마요를 먹을까 전주비빔밥을 먹을까 머리 아픈 고민이었습니다. 15분은 좀... 네. 2436님 이거 결정장애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떤 책에서 조앙 질베르트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보는데 그분이 외출할 때 이 신발을 신으면 옆에 있는 신발이 슬퍼할 것 같고 그렇다고 옆에 있는 그 신발을 신으면 지금 골랐던 신발이 또 측은해 보이고 그래서 아예 외출을 못 하신 적이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결정장애를 워낙 좀 긴 구석이 많으셔서 거기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네 하지만 참치마 아 네 아무튼 잘 드셨다니 다행이고요. 2436님 장보고 마트 주차장에 짐을 싣는데 문콕을 발견한 거예요. 하필이면 차량 블랙박스가 고장난 상태라 범인을 찾을 수도 없고 아 진짜 1834님 문콕이 많이 심했나요? 하필 또 아, 그러니까 이럴 때 도움이 되라고 블랙박스를 다는 건데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메모리가 빠져 있었는데 하필 그때 네, 누가 받았는지 긁혀 있었거든요. 아 비슷한 경험. 9967님 조기 축구하다가 갈비뼈에 금이 가서 누웠어요. 아이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내의 눈빛이 한심하다는데 누가 나의 생각 안 하고 뛰래? 하는 눈빛입니다. 이건 뭐 본인이 그냥 자기

가게 절인 거지. 설마. 네. 근데 진짜 좀 나이 들고 그러면 자신의 몸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때라 아무튼 이래저래 조심하시는 게 그리고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50-50 큐피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휴 중 하루인 토요일이니까 훨씬 더 부담 없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번아웃, ADHD, MBTI처럼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유행하면서 마음을 꺼내기도 이야기하기도 쉬워졌어요. 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남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나와 너의 마음을 섣불리 진단하고 단정하기보다는 마음의 결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따뜻한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2: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잠시 후 2026 평창 노산문화재 기념 원주 MBC 특집 라디오 공개방송 1부가 방송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6: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 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노기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원조 MBC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나연 씨,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어디죠?
1: 네, 저희는 지금 평창군 평창강 둔치 야외 특설부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1: 평창 군민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강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고요.
0: 좋습니다.
1: 게다가 여기 평창이잖아요.
0: 네.
1: 가을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고장 평창이라는 말이 지금 한껏 실감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평창의 가을바람은 그냥 뭐 선선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신선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1: 맞습니다.
0: 그냥 오니까 그냥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뚫어! 네. 바람이 그냥 뚫어뻥처럼 가슴까지 아주 시원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노산문화재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민 여러분이 든든하게 또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무대를 기대해봐도 좋겠죠?
1: 네, 많은 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다리신 네. 만큼 바로 첫 번째 무대 열어보겠습니다. 이 평창의 바람처럼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윤예원 씨의 무대입니다. 망부석.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미스트롯 4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린 가수 윤예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앞에서 막 하트를 날려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평창 노산문화제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행복한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평창에서 제가 또 그다음 불러드릴 노래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함께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힘차게 그 다음 노래 불러드릴게요. 노래 스타트!

다음 무대 한국과 일본, 한일 무대를 모두 사로잡은 트로트 신사의 무대입니다. 홍성호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0: 홍성호 씨 막걸리 한 잔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관객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트롯 3에서 12등을 한 강원도의 아들 홍성호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2: 네, 네. 홍성호 씨 네. 평창에 오셨는데 홍성호 네. 씨도 강원도의 아들이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이 강원도에 오면 고향에 온 것 같고 집에 온 것 같고 그러실 네.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1: 일단 강원도에 오면 마음부터가 편하고 또 타지에서 강원도민을 보면은 네. 너무 반가워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강원도민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네. 너무 오늘 기분이 좋고 오늘 아주 열심히 노래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또 홍성호 씨 막걸리 한 잔 들으니까
1: 네.
0: 진짜 약간 기분도 더 좋아지면서
1: 약간
0: 그러니까 너무 취기가 오르면 안 되죠.
1: 아, 그렇죠. 맞죠.
0: 네. 딱 기분 좋을 정도의
1: 아, 맞습니다.
0: 네. 그 정도의 그런 딱 적당한
1: 네.
0: 그거란 얘기지.
1: 아, 맞습니다.
0: 너무 과하면 안 좋습니다.
1: 아, 맞습니다.
0: 더군다나 또 우리 홍성호 씨는 저처럼 이렇게 좀 훤칠한 스타일이어서
1: 예.
0: 이렇게 거울을 보는 네, 것 같은 또
1: 네,
0: 그런 느낌이어서
1: 네,
0: 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표정이 안 좋은데.
1: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0: 네. 예.
2: 네, 또 오늘 날도 선선한데 네. 이런 선선한 날씨에 홍성호 씨도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을 노래 한 곡씩 꺼내서 들으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가을에 꼭 들어야 한다 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1: 가을에는 사실은 저는 그런 날씨를 안 가리고요.
0: 네.
1: 처음에 불렀던 막걸리 한 잔과
0: 네.
1: 그리고 앞으로 부를 곡을 많이 듣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그러시구나.
0: 네. 절투절미하게 본인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다음 곡을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노래를 준비한 거죠?
1: 맞습니다.
0: 어떤 노래입니까?
1: 다음 곡은 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중간에 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0: 어떤 곡입니까?
1: 바로 둥지입니다.
0: 야, 네. 둥지 부르면 여기 둔치가 진짜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요?
1: 하하하하하.
0: 네. 아, 그 웃음은 뭐죠?
1: 아, 재밌었습니다.
0: 예. 우리 홍성호 씨.
1: 네.
0: 잘생겼어요.
1: 아, 예,
0: 네,
1: 예.
0: 절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둥지.
1: 네.
0: 네. 박수로 청해서 들을까요?
2: 네, 홍성호 씨와 함께 둥지 한껏 즐겨주시죠.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1: 네. 자, 다 같이 박수!

0: 네, 감사합니다. 홍성호였습니다.
1: 평창 노산문화재 원주 M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창군 노산문화재 기념해서 무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10월 7일 오늘이 또 다른 의미의 날이라는 거 아시죠, 나연 씨?
2: 알고 있습니다. 10월 7일이 바로 평창 군민의 날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그리고 노산문화재는 임진왜란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된 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여기 노산성, 예? 여기서 네.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다음 무대 또 만나봐야죠, 우리.
2: 네, 다음 무대로 만날 이분도 우리 네. 동네 언니처럼 친근한 건 물론이고요, 평창 사랑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가수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강원도 평창을 사랑하는 문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련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에

0: 기준.
1: 중화역 라움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움건설.
2: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와, 흥겨운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문현주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무대. 중후한 음색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가수 하동진 씨가 전해드립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아, 잘 들었습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0: 아, 정말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아니 왜냐면은 네네. 날씨가 지금이 좀 쌀쌀한 날씨인데 네. 여러분들 열기에 네. 아, 굉장히 그냥 뜨끈뜨끈해지네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아유, 아, 무대 밑에서 제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었는데 네네.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2: 세월이 다가기 전에
0: 그러니까요.
2: 그래요.
0: 근데 아, 우리 진짜 하동진 형님은 예나 지금이나 진짜 한결같이 하나도 진짜 안 변하셨는데 아니요, 비결이 진짜. 뭡니까 도대체?
2: 아니 세월은 어쩔 수가 없어요.
0: 정말, 아, 못 느끼겠어요.
2: 아니요 정말 옛날에는 진짜 네. 가운데 통짜만 똑같아가지고 장동건 닮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0: 장동건보다 낫지요.
2: 가요 네. 아니 MC분이 소개할 때 네. 가요계 장동건 하동진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정말 진짜
0: 네, 근데... 제가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가요계 장동건 하동진을 소개합니다.
2: 아이고 막 아이 쑥스럽다.
3: 네, 지금 하동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평창에 네. 자주 오신다고 들었는데 네. 워낙 많은 공연 다니시면서 지역 맛집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평창에 오시면 꼭 먹어야 한다 이런 음식 있을까요?
2: 평창 막국수.
3: 막국수.
2: 아, 왜냐하면은 네. 저하고 친한 예총 회장님이 계세요. 네네. 그분이 이거 친하만 가도 형님 막국수 먹고 가래요. 이런. 그 아니 갈 때마다 네네. 또 연어 있잖아요.
0: 송어 송어.
2: 아 송어. 예예. 예. 송어 회에다가 막국수에다가. 네. 아, 정말. 끝내줘.
0: 끝내주죠. 네네. 네, 우리 하동진 씨가 이렇게 평창에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2: 아 그럼요.
0: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 아니 평창이 제2의 고향입니다.
0: 저기 형님 평창이 아니고요. 평창.
2: 예, 예. 제가 예. 그, 아니 제가 경상도다 보니까.
0: 아 그렇죠.
2: 네. 예. 경상도 보니까 평창이래요. 예, 평창이래. 예예. 이해하이소. 예예. 예.
0: 아 근데 진짜 평창이 오니까 네. 가슴이 팽창하는 것 같습니다.
2: 아 그럼요. 굉장히 팽창해주 예, 너무너무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아유 이렇게 와서 노래 부르고 우리 여러분들 뵈니까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래요.
3: 네. 계속해서 하동진 씨의 무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네. 다음 무대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2: 이번에는 이제 순이라는 노래인데요.
0: 아 순입니까 형님? 네. 순입니까?
2: 순인데 좀 발음을 써서. 아 여러분 순이라는 이름 갖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0: 저기 많이 계시네요.
2: 그래요?
0: 많이 계시네요.
2: 자 매니저 저 차디의 저 CD 하나 선물로 드려 순이라는 분한테만 예. 이 노래 여러분. 순이 순이 순이 순이 순이 너 하나만 사랑하리라 이 노래요.
0: 여러분 순이 이게 순이 순이 순이 순이 너 하나만 사랑하리라.
2: 다시 한 번만 더.
0: 틀렸습니까?
2: 자, 순이 순이 순이 순이 순이 너 하나만 사랑하리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0: 아,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하동진 씨의 무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2: 순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내시고 박수 한번만 주세요.

0: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자, 원주 MBC와 함께하는 평창 노산문화제. 평창강 둔치 야외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 네, 평창 노산문화제 올해로 49회째가 됐다고 합니다.
5: 그렇죠.
6: 그럼 내년에는 50주년이 되는 거네요.
5: 당연하지요. 49 다음에 50 아닙니까?
6: 반백년인 거잖아요.
5: 반백년이 네. 돼가는 거죠. 네, 저는 뭐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을 거고 100년 후에도.
6: 아, 예? 60 예.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요?
5: 제 나이 150살 될 때도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10월 7일이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라는 거죠. 온 국민이 화합하는 그런 날입니다.
6: 네, 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노래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5: 그렇죠.
6: 다음으로는 네. 여러분이 같이 신나게 따라 부르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5: 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요계에서 가장 상큼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입니다. 요요미입니다. 이 오빠 뭐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

0: 식당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이호석입니다. 가을철 서늘해진 날씨에 장롱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코트나 재킷 꺼내 입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최근 SNS에서 한 자매가 코트 한 옷을 두고 아주 치열한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코트 소매 끝에 붙어있는 핸드메이드 이 라벨을 두고 언니는 어머니 이걸 왜 안 떼? 촌스러워 라고 한 반면 동생은 안 떼는 게 패션이야. 고급 원단이라는 표식이라고. 여러분은 그 핸드메이드 떼고 입으세요? 아니면 그냥 붙인 채 입으세요? 사실 패션 전문가들은 이 라벨이 생산 단계에서 붙은 가짓수 표식이라 떼어내고 입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만 뭐 내 스타일인데 뭐 어때 하고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무튼 이 코트와 재킷이 어울리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맞으러 나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행복의 두 시간. 오늘도 역시 가을 명곡 100선, 이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그 가을 명곡들이 창고 대방출처럼, 네, 가을 자켓처럼 줄줄이 나갑니다. 자, 어떤 노래들이 이 가을에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0: 너무나 너무나 많이 10월에 올려 퍼져서 조금은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 한 번쯤은 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죠. 김동규였습니다.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들어도 너무 좋아요. 특히 10월에 들으면 너무 좋죠. 김동규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로 출발해봤고요. 자, 이 밖에 또 어떤 가을 노래들이 우리의 귀를 더욱더 가을스럽게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줬는지 가을 명곡 백선선선선 만나보시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워킷 안전화.
1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이번 주 데이터 DJ로서 월요일부터 함께 만나봤던 그런 시간이었죠. 가을 명곡 백선. 가을이 오면 꼭 들어야 될 노래 열 백곡 열곡 백곡 열곡. 가을 햇살에 비친 당신의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 이 노래도 사실은 가을 명곡이죠. 가을하면 정말 생각나는 대표곡 중에 한 곡,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흐르고 있고요.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종국의 목소리로 가을을 한번 느껴보시죠.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김종국이 전하는 그 명품 발라드들도 많이 있지만 왠지 이 노래가 이런 또 분위기에, 가을 분위기에 참 잘 어울리죠. 그래서 골라봤고요. 신치림입니다. 신치림. 윤종신, 하림, 조정치, 신치림. 프로젝트 그룹이고요. 신치림이 발표했던 노래들 중에 배낭여행자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아 이것도 역시 왠지 이렇게 주말에 또 가을 산 보러, 또 가을 바다 보러, 가을 하늘 보러 떠나시는 분들에게 또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이렇게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신치림의 배낭여행자의 노래.

윤종신, 하림, 조정치가 함께한 노래 신치림의 배낭여행자의 노래 들으셨어요. 혹시 지금 어딘가 훌쩍 떠나고 계시는 분들, 이 강원도 지나서 뭐 어디 딴 데 가시는 분들, 아니면 강원도로 여행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반가워요. 웰컴 투 강원도. 강원도 요 채널은 12시부터 2시까지 춘천 MBC에서 제작하는 라디오가 이 강원도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까지 진행하는 데타 DJ 호디고요. 월요일부터는 우리 멋진 친구 젠틀한 남자 후디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명곡 100선으로 준비를 했고요. 월요일부터 쭉 전해드리고 있는데 요 노래들이 또 빠지면 안 된다. 아, 큰일하지. 섭섭하지. 라는 노래들을 또 모아서 오늘 1부, 2부, 3부, 4부에 쭉 논스톱으로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엠믹스 블루 발렌타인. 엠믹스의 이 블루 발렌타인은 뭐 장르나 가사를 떠나서 작년 이 가을에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예요. 작년 가을 인기 차트 1위를 차지했던 노래.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G-Dragon 김연아입니다. Missing You. M-I-S-S. Miss. 아, Miss Mister 할 때 그 Miss 말고. 예, 그리워하다. 이 Miss라는 단어는 가을이죠. 가을 하면 Miss죠. Miss 가을. Missing You. 그 처음에 도입부에 나오는 왠지 휘파람 소리도 뭔가 경쾌하지만 뭔가 약간 가을을 닮은 쓸쓸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노래. G-Dragon 김윤아의 Missing You까지 갑니다.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향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7: 횡성 새말 토종순대.
8: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가을이 다가기 전에 꼭 한번 들어야 될 가을 명곡 백선. 앞에서 들으신 노래는 1991년도에 발매된 앨범에 수록된 노래죠.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가을하면 추억이죠. 그 추억의 색깔은 가을빛이죠. 그래서 골라봤어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명품 발라드였고요. 자, 이어지는 노래는 물론 뭐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지금 딱 그 시기는 아닙니다만 다음 주 다다음 주쯤이면 뭐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이제 쫙 내려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가을 단풍

너무나 멋질 것을 예상하면서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숲에 관련된 노래고요. 옥상 달빛에 숲으로의 여행 준비해봤습니다. 왠지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그 소나무 숲 사이를 이렇게 걷고 있는 약간은 조금 쌀쌀하지만 걷다 보면은 조금 자킷을 좀 내리는 그런 느낌. 아, 좀 부족하다고요? 아, 그럼 한 곡 더 들으셔야죠. 최유리의 숲. 자연과 고요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음색, 그런 멜로디 라인이죠. 자, 이렇게 숲과 관련된 노래 두 곡 가을을 맞아서 한번 들어보시죠. 옥상 달빛의 숲으로의 여행, 최유리의 숲.

가을 숲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죠. 여유를 주죠. 그리고 실제로도 피톤치드가 우리의 그 폐를,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어주죠. 채우리의 숲, 옥상 달빛의 숲으로의 여행 함께 들으셨고요. 자, 이어지는 노래 두 곡은 아주 카랑카랑한 두 남성 보컬의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즈예요. 우즈의 드라우닝. 2023년도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고요. 그리고 데이식스입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이 노래도 이 가을에 참 잘 어울리죠.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즈의 드라우닝, 데이식스의 예뻤어.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0월 10일 토요일 1부 2부 가을 명곡 백선 선 만나보셨고요. 3부 4부도 역시 모던 가을 노래들 줄줄이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이에요. 김지수의 가을이 오네요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4부로 찾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큰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가을 명곡 백선 3부는 이 노래로 출발해봤어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2013년도에 발매된 이

지적을 대표하는 발라드죠. 가사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쓸쓸한 피아노가 왠지 이 약간 스산해지는 이 가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적표 발라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노래들이 또 이 가을을 표현하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0: 가을이 오면 꼭 들어야 될 명곡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가을 명곡 100선.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을 발라드
1: 가발가발
0: 정재욱의 목소리입니다. 정재욱의 2001년도 발표된 노래 잘가유. 그 이별의 마지막 인사를 담은 노래죠. 잘 지내 라는 말보다 왠지 더 슬픈 말 잘가요. 정재욱의 대표 발라드고요. 가을하면 진짜 왠지 만남도 물론 있겠지만 이 굿바이, 이별에 대한 노래들이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 이제 대표적인 장르가 또 발라드이고요. 그래서 이 잘가요, 굿바이, 굿바이가 들어간 노래 중에 이 노래도 뭐 가을에 들으면 너무 좋죠. 최근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 화사의 굿 굿바이, 잘잘가요. 92번이니까 예. 잘잘가요. 이렇게 두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의 이별 노래 정재욱의 잘가요, 화사의 잘잘가요.

화사였습니다. 굿 굿바이.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정재욱의 굿바이. 이별 그리고 가을 빼놓을 수 없는 단어들이죠. 자, 그런 마음을 또 절절히 절절히 담은 그런 노래들이 또 가을 명곡 중에 꼽혔습니다. 절절히 절절히 그 마음을 편지에 담은 그 노래. 이 노래는 뭐 가을에 들어도 좋고 겨울에 들어도 좋고 늘 뭔가 이렇게 슬픔, 이별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거의 넘버 3 안에 들었던 대표적인 발라드 김광진입니다. 김광진의 편지. 예, 이 노래는 멜로디도 너무 좋고 가사가 또 뭐 예술이죠. 네. 최근에 김광진 씨가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파격적인 그 패션. 예, 이것도 또 장안의 화제죠. 노래는 너무 서정적이고 너무너무 뭔가 이렇게 정적인데 패션은 피카소예요, 피카소. 예. 아무튼 너무 멋진 형님 김광진의 편지 가을 명곡 백선에 소개해 드리겠고요. 편지 물론 뭐 저번에 가을 편지 편지에 관련된 노래들 쭉 띄워 드렸는데 편지 하면은 또 이 편지를 띄울 수 없죠. 예.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빛과 소금의 노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잔잔한 발라드 계속해서 가을 분위기 이어갑니다.

0: 빛과 소금의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김광진의 편지 함께 들으셨어요. 자, 4부 또 어떤 가을 명곡들이 여러분을 기다려. MBC
1: FM for you.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전기주택 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토종순대.
7: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0: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지저분히 월요일부터 100곡을 딱 뽑아가지고 예, 이 차트 저 차트 예, M차트 B차트 뭐 등등 방송 횟수 꼼꼼하게 다 뒤져가지고 100곡을 딱 선정해가지고 소개해드렸는데 아유 결론적으로는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다음 주부터 후디가 이 계절에 맞는 노래들 또 많이 들려드릴 테고 그게 또 가을 명곡이죠. 예. 그런 명곡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음악 전문 FM MBC FM 정우의 만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가을 명곡 이 노래입니다. 경서 밤하늘의 별을 2020년도에 발매돼가지고요 21년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스테디셀러죠. 별 그리고 밤 그리고 그리움 딱 가을밤이죠. 예, 가을밤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경서의 목소리로 들어보겠고요. 하늘과 관련된 어떤 듣기 좋은 이지리스닝 같으면서도 뭐 이렇게 너무 느리지 않는 그런 노래. 왜냐면 가을 하늘이 낮에는 엄청나게 예쁘고 그리고 또 높고 그렇잖아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래서 고른 목소리와 노래는 정은지입니다.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2016년도 발매된 노래고요. 가을 하늘과 가족에 대한 따뜻한 어떤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노래 두 곡 이어갈게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정은지의 맑은 음색이 일품이었던 노래였죠.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그리고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함께 가을 명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하늘 뭐 그리고 구름 그리고 노을. 아 노을. 노을이 빠질 수 없죠. 아, 노을이 또 가장 예쁜 계절이 또 가을이죠. 그래서 고른 노래는 바로 이승철입니다. 이승철의 풍경화 속의 거리.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왠지 그 가을 노을을 잘 그려진, 잘 그린 그 그림을 한 폭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어떤 외로운 한 사람. 그 사람이 딱 생각납니다. 예. 그런 어떤 감성이 담겨져 있는 이승철 표 발라드 풍경화 속의 거리. 박광현 씨가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예, 약간 재즈틱하면서도 참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뭔가 가을, 노을, 추억 이런 노래, 이런 느낌. 여행 스케치죠. 예, 여행 스케치. 초등학교 동창회 가던 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연말 동창회 뭐 이런 것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추억과 관련된 노래 두 곡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승철의 풍경화 속의 거리, 여행 스케치의 초등학교 동창회 가던 날.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정오의 명곡 토요일 순서, 오늘은 가을 명곡 못다한 백선 중에 여러 곡들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음악 전문 채널답게 오늘 음악을 좀 많이 띄워드렸고요. 끝곡, 그나마 최근에 발매된 노래인데 가을이죠. 이 노래 가을이에요. 이 목소리 톤도 가을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목소리죠. 박재정입니다. 박재정의 계절의 끝 띄워드리고요. 저는 데타 DJ 마지막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유쾌한 2시간 정오의 희망.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대한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뇌집단님들인지 나이도 어린데 아주 야무지게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가르쳤나요? 비법을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이

요. 아이들이 편하게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5분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아이가 더 오래 앉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요. 오래 붙들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게만 해라. 요거. 사람 모으는 비결 같기도 하거든요. 저도 두댕이들 오래 붙들 마음 없습니다. 오늘도 딱 2시간만 놀다 가셔요. 10월 10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엘튼 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Hold Me Closer 듣고 왔습니다.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고요. 아, 요거 자꾸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전 자신 있는데요. 전 우리 두댕이들 두대로 자꾸 돌아오게 만들 자신 있는데. 아, 뭐냐면 어그로를 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만 찍으면 인별그램 이만 찍으면 파 분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언제 어느 때 할지 몰라요. 랜덤에 언제 어느 때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와서 저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던 도중에 제가 분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시가 또 재미있게 웃으시려고 와주신 우리 두댕이들 너무 감사하고요.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0: 그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두 대만의 차트, 두 대통합 차트 만나러 갈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멜으치 으퍼 으프 으파 으차트를 싸그리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두 대통합 차트 한번 달려가 볼까요? 10월의 차트답게 가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곡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중 첫 곡은요. 두 개의 차트에 진입한 로이킴의 크게 울어라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갓 발매된 신곡이고요. 로이킴이 말하길 계속 사랑 노래만 내면 사랑에만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번엔 좀 위로를 좀 담은 곡을 써봤다고 합니다. 두댕이들도 저도 모양은 다를지라도 각자의 다른 슬픔을 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로이킴은 눈물은 나약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삶에 누구보다 진심이게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울 거면 크게 울어버리는 게 낫겠죠? 로이킴의 위로가 담긴 노래 크게 울어라 감상하고 오시죠.

두 대통합 차트 로이킴의 크게 울어라 듣고 왔고요. 그래요. 울고 싶을 때는 요 노래 크게 틀어놓고 엉엉 울어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아이들은 울지 말어라. 밤에 울면 큰일 난다. 이거 층간소음 난리 난다. 알았지? 자, 마찬가지로 두 개 차트에 진입한 신곡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정의 계절의 끝. 사실 요즘 노래 중에 3분이 채 안 되는 곡들이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세상에 이런 노래는 오랜만이에요. 계절의 끝에 러닝타임은 5분 26초. 와, 이게 와, 박수 치고 가야 돼. 와, 그래 이렇게 노래 길이를 크게 늘려라. 내가 진짜 너무너무 요즘 가수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자, 소피 마르소 안영미의 테마송 당첨. 그야말로 기승전결이 완벽한 노래라는 거죠. 박재정씨가 생각하는 그리움의 끝을 다 담아 만든 신곡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들을 곡은 바이의 차트에 오른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입니다. 이거 약간 내가 고라니라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이 곡도 러닝타임이 5분이 넘는데요. 보니까 우리 종신 오라버니 윤종신 씨가 프로듀싱한 곡이라고 합니다. 야, 역시 최고야. 윤종신 오빠 최고예요. 자, 노래 안 잘리게 빨리 들어봅시다. 박재정과 이창섭이 들고 온 정통 발라드 계절의 끝 또 사랑이라니 쭉 듣고 올게요.

두 대통합 차트 박재정의 계절의 끝에 이어서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 듣고 왔더니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저도 여유롭게 화장실 댕겨왔습니다. 사우나까지 하고 와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길이면. 자, 이번에 들을 곡은요. 두 개의 차트 탑 10에 자리한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입니다. 아이유 씨가 유인나 씨를 생각하고 만든 곡이죠. 요즘 쇼츠 영상에도 일명 D마크 챌린지라고 하죠. 친구나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담은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춤추고 노래하는 챌린지 좋지만 요런 챌린지 너무 신박하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요 음악을 들으면서 누가 또 떠오르는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 한번 땡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듣고 올게요.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평년 기온을 많게는 5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7도까지 올랐고 대구와 부산은 28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후에 영남지방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 아직 비가 지나는 곳은 없어 보이고요.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양이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겠는데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되고요. 제주는 모레까지 5에서 50mm 정도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산림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대 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키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대 발보드 차트.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성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성포표를 들여다봤고요. 10월 10일에 선곡된 최희의 나의 네모네모 네모네모 네모네모 먼저 들어볼게요. 자, 이 노래 좋죠. 네모네모 네모네모 사인. 이게 뭐지? 사인은 뭐지? 중독성도 엄청나고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질 않아요. 진짜 그래요. 최예나 씨 노래가 정말 유독 그렇습니다. 예나가 곧 장르다. 예나 코어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곡이죠. 근데 가만 보면 예나 씨 히트곡들은 다 네 글자네요. 스마일리, 네모네모, 캐치캐치. 어, 그러네. 자, 네모의 꿈을 뒤이을 네모송 최예나의 네모네모 듣고 올게요.

듣고 왔고요. 사인이 그거였네. 네모네모 네모네모 사인. 뭔가에 홀린 듯이 해야 되는 거였구나. 자,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키 부장이 과거 속 두 대의 선거표에서 골라온 발라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024년 10월 11일, 10월 12일에 선곡된 곡입니다.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리고 마이티 마우스의 피처링 또 한예슬의 연애 특강입니다. 2017년에 발매된 곡이고요. 구비현하 구비스트 현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옛날에 동명의 동요도 참 많이 불렀었는데 추억이네요. 하이라이트가 지금은 비스트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컴백해서 들고 온 첫 노래가 바로 요 노래였습니다. 더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티 마우스의 연애 특강. 2009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이땐 마이티 마우스가 대세였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노래 있었죠. 그 에너지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봐봐 바로바로 툭툭툭 나오잖아요. 연달아 히트곡을 냈었는데 그 이후에 낸 연애 특강도 가수가 아닌 배우 그것도 톱스타인 한예슬 씨가 피처링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더랬죠. 이때 당시에 저도 마이티 마우스 오빠들이랑 친했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부탁을 안 했지? 너무 친하면 또 괜히 또 그렇잖아 어렵고 그런 거잖아. 네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옛날 생각이 물씬 나네요.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리고 마이티 마우스 피처링 한예슬의 연애 특강 듣고 오실게요.

0: 이런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1: 네가 알던 나는 여전히 여기 있나 봐.
0: 너의 목소리 날 흔들어 놓나 봐.

마이티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리고 마이티 마우스 피처링 한예슬의 연애 특강에 이어서 2024년 10월 12일에 선곡된 요조 김진표의 좋아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원조 홍대 여신 요조의 애틋하고 그리움이 가득 담긴 사랑 노래죠. 지난 5월엔 2026 버전의 좋아해도 발매됐더라고요. 최신 버전 좋아해도 궁금하네요. 자, 다음은 2024년 10월 14일에 선곡된 노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 들어볼게요. 권순관, 정욱재를 멤버로 한 2인조 인디밴드 노리플라이가 2009년에 발매한 곡입니다. 막간의 TMI를 말씀드리자면 노리플라이, 노리플라이를 직역하면 응답이 없다는 뜻인데 팬카페 이름은 무풀방지위원회래요. 네, 맞아요. 때로는 이 악플보다 무풀이 가장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악플도 저기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진짜 기분 안 좋아요. 자, 노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 바로 나가요.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2부 끝곡은 2024년 10월 13일에 선곡된 이지 라이프 피처링 유리의 너 말고 니 언니입니다. 이 노래는 스토리가 정말 재밌죠. 네 소식 모르려고 네 언니한테 연락을 했다가 네 언니랑 사랑에 빠지는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 그런데 이게 또 실화라는 점. 그것도 참 놀랍죠. 이지 라이프의 너 말고 네 언니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재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중하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24년 10월 12일에 선곡됐던 니오의 Because of You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가 볼게요. 그 전에 두시의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 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3: 유후
4: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7: 엄선이 세역근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성우표를 들춰보는 코너송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24년 10월 10일부터 일주일 성우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10월 11일에 성곡된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입니다. 원곡자는 변진섭 씨죠. 변진섭 씨가 1988년에 발매한 정규 1집의 수록곡인데요. 2011년에 FT 아일랜드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이용기 씨 특유의 시원한 보컬, 고막을 뻥 뚫어주는 보컬이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고 매력적이에요. 가을바람처럼 시원한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나가요.

M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이번엔 걸그룹 노래로 쭉 갑니다. 2024년 10월 14일과 10월 13일에 선곡된 시크릿의 마돈나 그리고 2NE1의 박수철. 아, 이때에서 박수철 씨가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두 곡 다 2010년에 발매됐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먼저 마돈나 돈나 마돈나 돈나 돈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시크릿의 마돈나 데뷔곡인 매직 매직 매직 약간 둘 다 비슷해 보이냐? 매직 매직 매직 어머 어머 어머 이것도 매직에서도 어머어머가 나오지. 아, 어머어머 중독자들이네. 매직에 이어서 곧바로 나온 마돈나도 음원 차트에서 1위 할 만큼 엄청 히트를 쳤었죠. 이 시기엔 컴백한 가수 라인업을 보면 보아, 2NE1, 샤이니, 비스트, 시스타 등등등 차트에서 1위하기 정말 힘든 때였거든요. 온몸을 털어 제끼던 안무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2NE1도 데뷔 파이어 때부터 I don't care, you and I 등등 다 히트치고 걸그룹의 정상 자리에 올랐었죠. 그 이후에 낸 정규 1집의 타이틀곡이 박수쳐. 아, 요 노래는 박수치는 안무가 포인트인데 멤버들이 어린 나이였을 텐데도 카리스마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무대 장악력은 이건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2010년을 빛낸 곡들 시크릿의 마돈나, 2NE1의 박수쳐 나가요.

시크릿의 마돈나 그리고 2NE1의 박수쳐에 이어서 2024년 10월 15일에 선곡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왔습니다. 줄이면 혼꽃샴. 아니, 아, 흔꽃샴. 아, 이거 줄여도 힘들다. 줄여도 발음하기도 힘들어. 자, 2019년에 방영한 천우희, 안재홍 주연의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죠. 처음엔 차트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해요. 뭐 한 60위 정도? 근데 입소문을 타면서 1위로 역주행한 곡입니다. 아, 정말 장범준 씨는 실력도 좋은데 이렇게 운도 따라준다고 이런 사람이야. 너무 부러워요. 하지만 여름에는 안 어울리는 목소리라는 거 재차 말씀드리면서 왜냐면 사계절 내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우리 장범준 씨 한 계절은 내가 뺄 거야. 내가 억지로라도. 자,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들어볼게요. 10월 10일에 선곡된 존박의 네 생각. 정말 스윗한 음색을 가진 존박 씨. 들은 바로는 오글거리는 걸 되게 힘들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존박 씨가 고통스럽게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달달한 사랑 노래 네 생각 감상하고 오시죠.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여행지에서 오늘 돌아오는 분들 많으신 듯합니다. 오후 3시 이후부터 서울과 도심 방향으로 귀경하는 차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지금 옥산부터 독립기념관, 또 천안과 안성, 그리고 수원과 달래내 부근 포함해 총 27km가량 답답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33km 정체인데, 먼저 진부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면원과 여주, 또 동수원 부근 중심으로 정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부터 화성휴게소 구간 가장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5: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5: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옛날에 히트했던 곡들도 좋지만 요즘 히트하는 노래 뒤처지지 말고 한번 같이 배워보자고요.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요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보,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

봤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2026년 10월 둘째 주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에이티즈 산이 씨 최산을 좋아하기 전엔 이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엑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 타잔이 속한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가 있어요. 지난 9월 28일에 발매됐는데 두 개 차트의 탑10에 올랐고요. 데뷔하고 나서 폭주하던 올데프가 처음으로 꽤 긴 공백기를 갖고 나왔죠. 멤버들도 재데뷔를 하는 심정으로 앨범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과감한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크래쉬 바로 쏠게요.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고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듣고 왔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에요. 바이의 차트에 자리한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이제 뭐 제 노래 같네요. 네. 그리고 다섯 개 모든 차트의 넘버원 1위를 꿰차고 있는 소연의 퇴사할게요. 푸른 산호초는 1980년에 마츠다 세이코가 발표한 곡인데요. 악뮤의 수연 씨가 한국어로 리메이크를 했죠. 제가 또 광고 주님들 소개할 때 푸른 산호초 버전으로 불렀었지 않습니까? 두댕이들이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아 어떻게 또 한 소절 에 됐어 이러다 세이코한테 저기 고소당할 것 같아. 민사로 오면 또 내가 또 돈도 물어주고 그래야 된다고. 예, 아직 뭐 릴스 조회수는 또 1.4만이야. 잠깐만 일로 와봐. 두댕이도 일로 와봐. 지금 음악 잠깐만. 1.4만이 뭐예요. 재밌다고 크크크 해놓고 이거 홍보도 안 했구만 다들. 이거 2만 찍어봅시다.

네, 알죠. 어설픈 숫자라 너무 불안해. 그 숫자가 불안하다고. 이제 2만으로 가봅시다. 자, 그리고 정말 요즘 차트를 장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수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자아냈죠. 이 노래가 밴드 익스의 허락을 받고 잘 부탁드립니다를 오마주한 거라고 합니다. 그 어쩐지 그 멜로디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애매해졌다. 와, 이제 원래 곡이 애매해졌다.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 친구라니까요. 우리 상민 씨가 또 한때 저와 함께 홍대에서 나란히 홍대 요정으로 또 활동했던 그 제 중마고입니다. 친구. 자, 큰 사랑 받고 있는 청량한 두 곡, 이수연의 푸른 사료초 그리고 소연의 퇴사할게요. 바로

가을은 어떤 계절이다? 음악 듣기 좋은 계절이다. 저 물지 않아요. 저 해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음악 들어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그리고 소연의 퇴사기에 이어서 4개 차트 탑10을 차지한 태연의 만찬가 듣고 왔습니다. 만찬가도 원곡자가 따로 있어요.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무려 2008년생인 치키! 수연의 푸른 산호초처럼 가수 강남이 기획한 J-POP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성공률이 높은 프로젝트네요. 이거 진짜 가만 있어봐. 강남씨가 근데 나한테는 이런 거를 부탁을 안 했지? 나도 잘 할 수 있는데. 아,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그랬나 보다. 제가 따로 DM을 또 보내야겠네요. 자, 이어서 들을 곡은요. 두 개의 차트 탑10에 이름을 올린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인데요. 이 노래가 20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잠깐만. 이게 왜 20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야? 20대 친구들 아직 어른이 안 됐어요. 아직 미성년자라고 보면 돼. 이 노래 들을 때가 아니야. 아 참.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보컬은 AI로 창조했고요. 노래는 머무르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앨범 소개란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요. 어릴 적 꿈꾸던 어른에게 지금의 내가 묻는 조용한 안부라고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 한 문장으로도 저희 또 눈물 버튼을 또 건드리려고 하네. 자,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듣고 갈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4: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자, 이게 좋은 노래도 들으면서 또 꿈꾸는 어른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가 그리고 또 우리 한번 과거에 또 히트쳤던 얼굴 찌푸리지 마라 옛날 노래도 들었다가 뭔가 좀 왔다 갔다 기분이 몽글몽글해지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이 이런 방송이에요. 한결로 쭉 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심심하신 분들 두 대 그전에 못 들었던 분들 다시 듣기로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전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5: 지금 시각은

0: 3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4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컵 위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봅니다. 후후 불어 한 모금 삼킬 때마다 차가웠던 속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으며 마음의 굳은 경계도 풀어지곤 하죠. 위로의 말보다 이런 따스한 온기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주기도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따뜻한 머그잔처럼 오후의 발견도 여러분 지친 마음에 훈훈한 온기를 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쌀쌀함을 녹여줄 다정한 음악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0: 최유리 우리의 언어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날이 쌀쌀해질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차가워진 손가락을 주머니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거나 두 손을 빠르게 비벼서 열을 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온기에 굳어있던 손끝의 감각이 돌아오고 둔해졌던 움직임이 다시 매끄러워지곤 하는데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온기를 챙기시나요?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때일수록 내 몸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키워드 진주찾기,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헤나로살 모델이 되었어요.

0: 겹밥에도
1: 당진의 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의 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0: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토요일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1997년도 10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사랑받았던 국내 가요부터 만나볼게요. 첫 곡은 진우션의 말해줘입니다. 1997년 3월에 발매된 정규 1집 수록곡인데요. 엄정화가 피처링으로 참여했죠.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과 오해에서 오는 답답함을 담은 곡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디바의 글에 준비했습니다. 1997년 8월에 발매된 정규 1집 타이틀곡인데요. 과거의 자존심과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주었던 상처를 반성하고 오직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이어서 터보의 Goodbye Yesterday까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1997년도 10월에 발매된 정규 3집 타이틀곡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사랑의 허전함과 이별의 비참함을 담은 곡이죠. 진우션, 엄정화 함께한 말해줘, 디바, 그래, 터보, Goodbye Yesterday. 이어갈게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1997년 6월에 발매된 김경호 정규 2집 타이틀곡인데요. 짝사랑하는 상대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이어서 쿨의 송인까지 준비했습니다. 1997년도 7월에 발매된 정규 3.5집 수록곡인데요. 먼저 떠나보내는 연인을 향한 절절한 슬픔과 사후 동반을 다짐하는 애절한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쿨의 송인까지 만나볼게요.

0: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1997년도 10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은 엘튼 존의 Candle in the Wind 1997입니다. 1997년 9월에 발매된 자선 싱글 앨범 곡이고요. 원곡은 1973년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마릴린 먼로 헌정 가사를 다이애나 왕세자비 추모용으로 개사했죠. 이 싱글 앨범 판매 수익금 전액은 다이애나비가 지원하던 자선재단에 기부됐습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Candle in the Wind 1997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머라이어 캐리의 허니입니다. 1997년 7월에 발매된 정규 6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달콤하고 강렬한 감정을 꿀에 비유한 곡이죠. 이어서 보이스 투맨의 Four Seasons of Loneliness입니다. 1997년 9월에 발매된 정규 4집 첫 싱글인데요. 이별 후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깊은 그리움과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엘튼 존 Candle in the Wind 1997, Mariah Carey Honey, 그리고 보이스 투맨 Four Seasons of Loneliness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Third Eye Blind의 Semi-Charmed Life입니다. 1997년 4월에 발매된 데뷔 정규 앨범 리드 싱글이고요. 파괴적인 청춘의 어두운 현실을 담은 곡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8위까지 올랐는데요. Third Eye Blind, Semi-Charmed Life 만나볼게요.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6: 10년 배운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 마지막 곡은 Backstreet Boys' Quit Playing Games입니다. 1996년 5월에 데뷔 앨범으로 발매된 후 10월에 싱글로 나온 곡인데요. 연인의 진실하지 못한 태도와 장난 때문에 상처받는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는 2위까지 오른 Quit Playing Games, Backstreet Boys입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0: 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양파 애송이의 사랑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후에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5: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7: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 찾기.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밖의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똑같은 햇빛인데도 괜히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노래 한 곡이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기도 하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길에서 유난히 오래 발걸음이 머물기도 하죠.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닌데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색은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쓸쓸함을 느낄 때도 또 반가움을 느낄 때도 있는 거겠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곁에 있는 오늘의 진주 기분입니다.

여러분은 기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날씨가 떠오르거든요. 맑고 따뜻한 날에는 마음까지 조금 가벼워지는 듯하고 흐린 날에는 이유 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것처럼 날씨와 기분은 닮아 있죠. 온도로 생각해보면 더 재밌는데요. 설레는 기분은 온몸을 훈훈하게 만들고 외로운 기분은 한겨울처럼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내 마음이 몇 도인지 정확하게 말하진 못해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최호일 시인의 기분으로 된 세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된 세계 최호일. 다섯 장의 종이를 오려 기분을 만들었다. 다섯 장의 종이가 되기 위해 팔과 다리가 모호해진다. 9시가 되려다가 9시 이후가 되는 시계바늘들. 모든 밤이 저녁을 이해하고 9시를 용서했다. 빗방울을 세기 위해 10개 손가락이 생겼고 맥주를 따다가 손을 발견했다. 지나가는 사람의 손목에 백합이 피어있다. 음료수 병을 지나 꽃과 부딪힌다. 나는 이 거리예요. 거리를 걸으면 지나가는 사람의 기분이 된다. 기분이 필요한 다리를 건너 기분으로 만든 기둥에 대해 조금 춥다면 기침을 하자. 겨울이 올 때까지. 밤을 말하려다가 공을 놓치고 손이 으깨어졌다. 컵이 깨져 잡을 수 없을 때, 컵은 배경음악이 없고 당신과 낭떠러지와 자동차 바퀴는 한통 속이다. 저기 날아다니는 것은 작은 벌레인가, 시간의 눈인가. 밤을 말하려다가 건반 위로 뛰어오르는 고양이를 이야기했다. 고양이를 만나려면 고양이의 기분과 피아노가 필요하다. 이 시를 듣고 나면 기분이라는 단어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나 지금 이런 기분이야 라고 설명하기 전에 이미 말투와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곤 하니까요. 그래서 기분은 이름을 붙여야만 알 수 있는 감정이라기보다 우리 주변에 남겨지는 작은 흔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세상에서 잠깐 사라진다 해도 우린 여전히 어떤 문장을 읽고 또 어떤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을 테니까요. 이를테면 같은 저녁 노을을 보고도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유난히 쓸쓸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시 속 문장들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되죠. 어쩌면 시를 읽는다는 건 감정을 설명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내 마음을 먼저 발견하는 일 아닐까요? 러브홀릭 기분이 좋아.

감정이란 게 참 신기한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 하나가 달라지면 우리가 보는 세상 전체가 달라지죠.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신호등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괜히 크게 들립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었던 날에는 같은 출근길도 조금 덜 지루하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나무의 초록빛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사실 나무가 어제보다 더 푸른 것도 아니고 신호등이 평소보다 더 오래 켜져 있는 것도 아닐 건데 말입니다.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 같아서 같은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될 때도 또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 기분을 살피는 일은 단순히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유난히 예뻐 보였던 것과 유난히 마음에 걸렸던 걸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의 날씨는 맑음인가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웃음은 이상해서 내가 혼자 갖고 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건넸을 때 더 크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손님을 향해 미소 짓는 기사님을 보면 괜히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반대로 별 뜻 없이 건넨 한마디나 이 무심한 표정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았던 적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분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옮겨 다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건넨 작은 웃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에 조용한 복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기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웃음 하나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과 웃음 전달은 하면 할수록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리면서 키워드 진주찾기 마무리할게요. 최예나 비비 함께했습니다. 스마일리 이어서 조니 스팀슨 스마일까지 함께할게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중화역 가까이
9: 새집이 라온.
8: 기다려온 서울 새집
9: 드디어 라온.
8: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9: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8: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낙화님과 탈출한 북극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인피니트 내꺼하자 한해 문세윤 추 함께한 비행기 이어서 자우림 헤이 헤이 헤이까지 함께하셨고요. 계속해서 탱크님과 여름애님 또 하하호호님 신청곡이에요. 지하 물끄러미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테이 버전의 끝사랑.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4: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어셔 You Make Me Wanna 준비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국의 흥망사 대신 김밥의 부침사를 돌아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는 김밥이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소풍 갈 때나 먹어보는 귀한 음식이었던 김밥이 어느 순간부터 분식집 대표 음식이 되었고 주머니가 가벼울 때 선택하는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김밥은 더 이상 싼 음식이 아닙니다.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고 냉장고 속에서 뒹굴던 오이나 당근이나 시금치나 우엉 등의 단무지와 계란 정도면 흡족했던 속 재료에도 고급화의 물결이 닥쳤습니다. 김밥 자신은 언제나 김밥 본연의 정체성과 자세를 지키려고 노력했건만 세상이 자꾸 바뀌어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변화무쌍, 자꾸만 돌고 돕니다. 아, 소풍 가기 좋은 가을날입니다. 예. 김밥 한 줄에 담긴 천차만별의 세상을 돌아봅니다. 요즘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그 이상인 세상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해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영국 밴드 10 Years After I'd Love to Change the World 이었습니다. 기타리스트가 엘빈 레이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예. 아주 블루지한 기타리스트죠. 엘빈 레이 10 Years After I'd Love to Change the World.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Rolling Stones, Painted Black 들었습니다. 아,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지금도 딱 들으면 뭔가 콱, 오, 촌스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예. 이 사실 녹음도 이게 지금 모노로 돼 있거든요. 스테레오도 아닙니다. 예. The Rolling Stones, Painted Black. 4110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아기랑 그림 그리면서 백캠 듣는 중. 예. 아, 그래서 이거 Paint It Black. 예. 아, 그래서 이 노래 아마 검은색으로 지금 막 칠하고 있습니까? 오, 고맙습니다. 아, 5652번으로는 와, 진짜 오랜만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25주년 CD를 꺼내봤어요. 예. 11번 트랙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가 어디 11번 트랙에 있습니까? 아하. 자, 스티비 원더. My Cher Amour.

Leo Sayer, The Show Must Go On 들었습니다. 예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한번 출연하셨는데 아, 야 말을 진짜 많이 하시던데 수다쟁이. 예. 그러게 리오 세이어의 대표곡은 When I Need You라는 곡이거든요. 아주 차분한 그 아, 감상적인 곡이죠. 예. 그 곡 생각만 하고 갑자기 이 양반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오, 어, 당황스럽더라고요. 리오 세이어 The Show Must Go On. 육미영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티비 원더, 마이 쉐리 아모르. 자, 이번에는 비지스의 유인 어게인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0766번 비지스 유인 어게인.

트레이저 파트의 스트레인저 바이 더 데이 523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비지스의 You Win Again. 야, 광고 들을 시간이 다 됐네요. 광고 뒤에 이 음악 나갈 겁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성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에는 교통량이 특히 강원도, 특히 단풍이 가장 빨리 물드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설악산은 대청봉과 능선 등 고도가 높은 곳부터 가을빛이 내려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설악산 단풍 절정은 10월 20일경이 예상되고요. 속리산 28일, 내장산은 11월 4일, 제주 한라산 11월 6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니까 나들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특히 평창부터 둔내터널, 새말부터 원주, 여주부터 양지터널까지 늘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부터 화두 구간 정체 심합니다. 박수영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much love will kill you. 네. 퀸의 연주한 노래. 야, 그때 한 줄 쓰셨네. 사랑 참 어렵다. 네. 뭐 이게 뭐 맞는 얘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 사랑해야죠 그래도. 예. Too much love will kill you. 3040 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344번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어머니도 좀 어떻게 들으실만 하대요? 자, 음악은 포코 Sea of Heartbreak.

레인보우의 The Temple of the King 들었습니다. 장성문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럴 때 기타 들어보면 리치 블랙모어의 어떤 감성 같은 거 알 수 있죠? 앞에 들으신 음악은 포코의 Sea of Heartbreak. 휴일이라 예, 팔공산 등산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감사합니다. 2570번 Seal. Free.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필요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 2부 끝곡은 오아시스 샴페인 슈퍼노바. 540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또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문요한 선생은 휴식을 셋으로 구별하는데요. 첫째, 휴식 때조차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휴식.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많이 한다니까 달리기, 등산 같은 걸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인데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충전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마지막 최고는 신나는 걸 하는 휴식인데요. 남들이 뭐라든 의미가 있든 없든 그걸 하면 참 좋다. 오늘은 셋 중에 어떤 휴식인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뛰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크온 프루지오 대우건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테일러 스위프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테일러 스위프트 Patient Zero.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 추진 텍사스가 24주째 1위를 달렸는데요. 이번 주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이죠. 페이션트 제로가 발표되면서 1위가 바뀌었습니다.
4: 야, 드디어. 네.
5: 테일러의 16번째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고요. 그리고 더 라이프 오브 쇼걸의 디럭스 버전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네 곡의 신곡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타이틀곡인 페이션트 제로가 1위에 올랐습니다.
4: 예.
5: 그 문제가 있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말한 노래인데 전염병이 발생하면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페이션트 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문제가 있는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첫 번째로 전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전염이 된 여성들끼리 경험을 공유하면서 일종의 회복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4: 아, 0번 환자네요.
5: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주 10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 가 다섯 계단 떨어졌고요.
4: 네.
5: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13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스투피드 송이 네 계단 상승했습니다. 6월에 3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탑10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 네. 자, 이번 주 9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스투피드 송.

0: 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9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스투핏 송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4위였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가 4계단 떨어졌고요.
0: 네.
1: 7위도 지난주 3위에서 4계단 하락했는데요. 모건 월런의 Been By Now입니다. 이번 주 6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이 4계단 떨어졌습니다.
0: 자, 6위 곡을 듣겠습니다. 스텔라 레프티, 버스턴.

0: 네, 이번 주 6위 스텔라 레프티 보스턴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5위로 데뷔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핑크 클라우딩이고요. 4위도 4위로 데뷔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베벌런입니다.
0: 자, 3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 여행을 떠납니다. 1963년으로 갑니다. 1963년 이번 주 1위 지미 길머 and the Fireballs, Sugar Shack.

슈가 쉔, 지미 길머 and the Fireballs. 1963년 이번 주 1위. 자, 1973년으로 갑니다. 쉐어의 Half Breed.

이디안 쉐어의 노래 1973년 이번 주 1위. 자, 1983년으로 갑니다. 보니 타일러 Total Eclipse of the Heart.

보니 타일러 Total Eclipse of the Heart. 자, 1993년으로 갑니다. 1993년 이번 주 1위 머라이어 캐리 Dream Lover.

바바. 뭐라요, 캐리? 1993년 이번 주 1위. 자, 2003년 이번 주 1위입니다. 비욘세 피처링 션 폴, 베이비 보이.

비욘세 피처링 샹 포 베이비 보이 2003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2013년으로 갑니다. 2013년 이번 주 1위 로드 로열스.

로드의 로열스 2013년 이번 주 1위. 자, 2023년으로 갑니다. 도자캣 페인트 타운 레드.

0: you like it. I'm a two-time point new I win. Throw a shot like you tryna have a foot fight then. All my ops waiting for me to be you, I bet. Say I got drive, I don't need a car.
1: 2023년 이번 주일이 도자켓 페인트 타운 레드였습니다. 자, 이제 과거로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3위 테일러 스위프트 클리블랜드.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대체로 그래도 맑은 편이었는데요.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월요일과 글피 화요일까지 이렇게 간간이 비가 오다가 수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 이맘때에 딱 맞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1시간 사이 정체 많이 풀렸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정체가 30km가량 확 줄면서 이제 평창부터 둔내터널, 여주부터 이천, 덕평부터 양지터널 구간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과 서종, 남양주 요금소 일대 정체 남았습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이번 주 2위는 지난주 1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6: 네.
7: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Patient Zero가 1위로 데뷔했습니다.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10월 2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 지난주 9위였는데요. 애셔의 Stop the Wedding이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6: 자, 영국 싱글 차트 12곡 듣겠습니다. 애셔, Stop the Wedding.

0: 영국 싱글 차트 10위 애셔 Stop the Wedding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4위였는데요. 어델라의 니콜 키드먼이 5계단 하락했고요.
0: 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6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입니다. 이번 주 7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이 4계단 떨어졌고요. 이번 주 6위, 지난주 8위에서 2계단 상승했는데요. 제이미 밀러의 베이비돌입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리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0: 자, 6위 곡을 듣겠습니다. 제이미 밀러, 베이비돌.

0: 영국 싱글 차트 6위 제이미 밀러 베이비 돌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2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세 계단 내려왔고요.
0: 네.
1: 4위는 4위로 데뷔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베벌런입니다.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이번 주 5위, 지난주 2위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이 세 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3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입니다.
0: 네.
1: 이번 주 3위, 3위로 데뷔한 앨범인데요. Nothing But Thieves의 Stray Dogs인데요. 5집 앨범입니다. 이번 주 2위, 키오의 Put a Smile on For Me가 2위로 데뷔를 했는데요. 영국 락밴드입니다.

0: 이번 주 1위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Life of a Showgirl이 다시 1위에 오르면서 5주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자, 영국 앨범 차트 2위 보겠습니다. K.E.O. 예. 밴드 키오의 Put a Smile on For Me. 자, 이 앨범에서 Be Happy 듣겠습니다.

자, 영국 앨범 차트 2위 키오의 Put a Smile on For Me 앨범에서 Be Happy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미국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0위는 드레이크의 아이스맨, 9위가 노아 칸의 스틱 시즌, 8위는 올리비아 딘, 디 아트 오브 러빙, 7위 케니 체스니, 실버 샌즈 마리나, 6위는 티나 쉐의 팝스타. 앨범 차트 5위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4위는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3위가 엘라 랭리 Dandelion, 2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1위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Life of a Showgirl입니다. 자, 이 앨범에 있는 새 노래 Babylon, 지금 싱글 차트 4위에 있는 곡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가품은 차트 얘기 보겠습니다. R&B 힙합송 차트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가 1위고요. 스트리밍 송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 Patient Zero.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알렉스 워렌 Ordinary. 팝 에어플레이 핫 록 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 모두 테이민 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1위입니다. 자, 테이민 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듣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8: 듀블의 글라이딩이란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꼭 패러글라이딩에 올해는 도전하겠다고. 그 보트에다가 매달아서 낙하산 타고 가는 것, 그건 뭐라 그러죠? 했다가 저 이 세상과 하직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 또 보트 운전하시는 분이 약간 무중력 체험처럼 중간에 살짝 보트를 세워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그냥 오싹.
9: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를 은근히 많이 해본 DJ 매일 아침 9시
8: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0: I was born by the river.
11: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3위로 데뷔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클리블랜드고요.
11: 네.
12: 2위는 지난주 1위였는데요. 시에나 스피로의 Great Expectation이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위는 1위로 데뷔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Patient Zero인데요. 지금 영국과 그 미국 차트에서 모두 올해 세 번째 1위 곡이 나왔습니다.
11: 어허. 자,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2: 네, 안녕히 계세요.
11: 자, 영국 싱글 차트 2위 곡 듣겠습니다. 시에나 스피로, Great Expectation.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번아웃, ADHD, MBTI처럼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유행하면서 마음을 꺼내기도 이야기하기도 쉬워졌어요. 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남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나와 너의 마음을 섣불리 진단하고 단정하기보다는 마음의 결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따뜻한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태백산맥을 넘어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이곳엔 우리만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새벽바다로 향하는 고성 해녀의 발걸음에는 바다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골목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양양 남대천에는 먼 바다를 돌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영동의 풍경,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으며 우리 곁에 숨쉬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영동의 숨결, 우리의 자부심, 강원 영동 문화유산 캠페인.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해의 끝에 다다를수록 그 해를 돌아보며 여러 통계를 내곤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얼마 전 2026 Z세대 트렌드 키워드 5가지를 선정했대요. 그중 현재 진행력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과 실행력을 합친 말로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얻는 힘을 나타냅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도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죠. SNS 영상 속 몇몇 크리에이터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해결 과정을 보여주면서 구독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성장해가는 것처럼요. 완성된 결과를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에서 정작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10월 10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우즈의 Better and Better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대학생들이 선정한 2026 트렌드 키워드 얘기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단어네요. 현재 진행력. 이건 어른들도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Z세대 트렌드 단어라면 진짜 우리가 뭐 MZ세대다, Z세대다 어떤 여러 가지 뭐 좀 편견이면 편견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훨씬 실용적이어지고 자기 각자 1인분의 몫을 충실히 해내려는 의지가 요즘 젊은 분들에게서 보이려는 것 같아서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훌륭한 세대의 발현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Z세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3, 4부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It's not a secret I tried to hide, but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 Zac Efron과 Zendaya의 Rewrite the Stars 듣고 왔습니다. 5850님께서요. 요즘 야식 안 먹기 챌린지 하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을 넘겼답니다. 제가 아는 소소한 꿀팁이 있다면 배고플 땐 그냥 자는 거예요. 덕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대장 부엉한테도 미리 인사 남겨놓습니다. 이런 훌륭한 부엉이를 보았나. 꿀팁이 아니라 이건 진짜 5850님의 너무 장점인 거예요. 보통은 야식 먹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야식을 안 먹고 배가 고픈 상태에선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의식적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습관. 내가 뭘 안 먹어서 잠이 안 온다라는 편견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 배가 고플 땐 나는 자는 사람이야 라고 의식 개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그나마도 예전에 비해서는 포만감 있는 야식은 좀 덜 하고 있고 훨씬 몸이 나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아예 안 할 수 있다면 최선이죠. 자는 동안에 위장에 뭐가 있는 게 진짜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때 회복을 해야 되는 몸이 잠들 때도 쉬지 못하는 거니까, 그쵸? 최은주님, 그동안 바빠서 못 갔던 저녁 요가를 오늘은 가려 했는데 7살 조카가 허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아 못 갔네요. 얼마 전만 해도 허벅지를 붙잡혔는데 이제는 컸다고 허리를 잡네요. 엄만 미용실 갔으니 이모가 옆에 있어야 한대요. 옆에 있어도 게임만 할 거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모 사랑해 하네요.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제가 고양이가 제 배 위에 있을 때 뭔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브레이크일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조카, 이모를 너무 좋아하는 조카네요. 요가는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윤정희님, 라디오와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일터에서 몰래 별밤 듣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난생 처음 덕질하는 중인데 딱 10년, 아니 20년만 젊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이 절실히 드네요. 허, 누구 덕질을 시작하신 걸까요? 혹시 별밤에 계신 분들 중 하나일까요? 근데요, 정희님, 더 젊었을 때 시작할 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덕질이 좋은 건 경제력이에요. 어릴 때 누구 좋아해도 한계가 있어요. 덕질하는데 그래도 은근히 시간과 좀 경제력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덕질을 함으로써 젊어지실 겁니다.

같습니다. 행복 덕질 하시고요. 앞으로 별밤에도 덕질 얘기도 많이 나눠주세요. 별밤에도 덕질 부엉이들 아주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경수의 영원해.

도경수의 영원해 이어서 태태 김예림의 로맨티코 듣고 왔습니다. 0999님 앞자리 수 4가 되는 동안 이룬 게 없단 생각에 허탈허탈 마음이 들어 그동안 나이 헛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 잊고 있던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일 때 친구를 위해 깜짝 파티를 해준 저, 선생님한테 같이 불려가서 혼나고 우는 친구를 달래준 저, 제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친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런 생각하는 많은 분들, 이룬 것이라는 게 생각보다 추상적인 거라 꼭 직업적인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순간이 많은데 그런 거는 우리 기억 속에 잘 안 남아있고 우리 맨날 이불킥 한다고 그러잖아요. 했던 일들 중에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은 유독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어야지만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그제서야 나를 좀 믿어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좀 믿어줘도 될 것 같아요. 1025님은요. 오늘 아는 동생이 제 눈썹 손질 해주고 싶다고 계속 우겨서 여러 번 거절하다가 허락해줬는데 결국 한쪽 눈썹에 반이 휑해져서 속상했어요. 동생도 좋은 마음에 해주려던 건데 가위를 반대로 잡았다나요? 눈썹 손질이며 화장 한 번 안 하고 산 40여 년 차에 눈썹 펜슬 처음으로 샀어요. 너무 속상해. 가위를 반대로 잡았다는 게 무슨 얘기지? 제가 가위로 눈썹을 손질할 수가 있나? 속상해요. 아이고, 근데 이거 눈썹 그리는 것도 안 해버릇한 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일 텐데 그래도 눈썹 수치 꽤 많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정리해주고 싶어 했던 거 보면은 금세 다시 풍성한 눈썹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이고 금세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허지혜님, 서울과 제주 장거리를 오가며 연애 중인 커플

입니다. 그 사람 남겨두고 서울을 떠나 제주공항에서 집 가는 버스 기다리며 듣고 있네요. 이클립스의 소나기 들으면 이 쓸쓸한 마음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10월을 응원하며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을이라 더 헛헛하실 것도 같고요. 그래도 제3자가 보기에는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은 그런 사연이에요. 장거리로 연애해서 결혼까지 꼴이 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별밤에서 들으면서 느꼈어요. 장거리 연애는 무조건 어렵다라는 것도 제 편견이었더라고요. 두 분의 아름다운 연애 응원하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차이. 1833-3367 GS건설.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정체 많이 풀리긴 했는데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제 20여 킬로미터가량 정체가 남았는데 면원과 새말, 또 양지, 광교터널, 둔대 분기점 부근도 속도가 안 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역시 서울 방향 비슷합니다. 동홍천부터 춘천, 또 서종부터 화도, 덕수산패부터 강일 구간 포함해 21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포승분기점, 발안부터 화성휴게소까지 속도가 안 나고요. 평택제천고속도로가 평택방향으로 안진터널부터 남안성까지 10km가량 정체 이어집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SG 루이스의 라이프타임 들으면서 토요일 별밤 2부로 왔고요. 0321님, 대장부엉 무생채 좋아하세요? 오늘 야채가게 갔다가 무 한 개를 집어왔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 무생채 했어요. 저녁으로 무생채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 두 개씩 넣어 먹었습니다. 온 가족 배 두드리며 별밤 듣고 있어요. 라면서 너무나 탐스러운 무생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계란 후라이로 너무 무조건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무로 만들어진 어지간한 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조림류에 들어가 있는 무. 거기 깔린 무는 대체로 제가 다 먹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무나물. 좀 물컹물컹하게 된 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무국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무생채도 너무 좋아하죠. 약간 달달한 맛 날 때. 오승우님, 평소에 김이나님 팬인데 오늘 우연히 책방 뒤지다가 7월에 북토크하러 부산에 오신 일정을 이제야 봤네요. 책 읽기를 좋아해서 오시는 줄 알았으면 신청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항상 별밤 잘 듣고 있습니다. 승우님 저 9월에도 갔는데 부산에 두 번 갔었어요. 다음에 또 지방 일정이 있을 때는 승우님이 꼭 알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6122님, 대장부엉은 책상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해놓으시나요? 이번에 방 구조를 바꾸려는데 창밖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집중력을 흐트러뜨릴지 아니면 머리를 환기시켜줄지 판단이 잘 안 서요. 저는 무조건 제가 벽을 등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뭐가 있든 벽을 등지고 되도록이면 넓은 공간 쪽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있어갖고 이렇게 혼자 쓰는 작업실이어도 그 버릇은 남아있더라고요. 항상 뭔가를 벽이든 뭐든 등지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면서 집중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측을 사선을 보면은 창문이 보여요. 중간중간 거기를 바라보는 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트인 공간을 바라보며 벽을 등지는 거. 그게 제 책상 구도의 룰입니다. 1394님, 대장부엉 저 늙었나 봐요. 문화센터 수강 신청해야 하는데 휴대폰으로 하는 것보다 집에서 컴퓨터 화면 크게 보는 게 편해요. 휴대폰 화면 막 확대하고 스크롤 가로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못하겠어요. 참고로 20대 후반 부엉이 죄송. 아, 이거는 듣고 계실 많은 연장자 부엉이들을 위해서 그냥 1394님을 체감으로는 근데 지금 아마 노인이 된 기분일 거라는 거 이해합니다. 20대 후반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저도. 야, 나 이제 진짜 예전 같지 않아. 나 이제 늙은 것 같아. 20대 후반에 제일 많이 하고 30대는 좀 덜 하다가 30대 중반 넘어서 한 번 더 많이 했고 40대 넘어서는 오히려 좀 덜 하게 되는 말. 나 이제 늙은 것 같아. 노익장을 과시하시리라 믿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현경의 처음 보는 나.

이현경의 처음 보는 나 이어서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들었습니다. 6248님, 요즘 엄마가 경기도로 도자기 공방을 다니시는 바람에 매주 제가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있어요. 엄마가 공방에 계시는 동안 저는 근처 카페에서 일하면서 나름 시간도 알차게 쓴답니다. 혼자 돌아가는 길에 어릴 때 엄마가 학원까지 데려다 주고 혼자 집 가실 때 이랬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는 사연입니다. 어머님 취미활동 근사하게 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참 동선이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도 복이네요. 엄마랑의 추억도 쌓고 엄마 입장에서는 참 우리 딸 다 커가지고 내 취미활동 하는데 내가 딸 차를 타고 엄마도 똑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얘 어릴 때는 학원에다가 내려다주고 바래다주고 했었는데 두 분이서 고 오가는 길에 많은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김한결님, 대장부엉, 얼마 전 일종 자동면허를 일종 수동면허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왔어요. 수동이 확실히 어렵긴 한데 유형 변경은 기능만 2시간 연습하고 시험 치면 면허 취득이 되더라고요. 내년에 군대 가는데 운전병 꼭 될 수 있었으면 하네요. 미연의 드라이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 지금은 아마 자동인 것 같은데 처음 딸 때 수동으로 땄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냈나 싶어요. 참 하려면 또 하는 건데 좀 피로도가 높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동차 운전할 때는. 아무튼 운전병의 꿈까지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미연의 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4206님, 육아휴직 중이에요. 나 자신 챙기는 걸 잊고 살았지만 라디오가 힘이 되고 친구가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 진짜 별밤에서 특별히 환영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돌 볼 땐 나를 너무 뒤로 밀어두기 십상이니까 라디오 들으면서라도 4206님의 마음 잘 챙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페더 엘리아스의 본파이어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분당.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후이입니다
0: 후이씨
1: 네네
0: 우리가 지난주부터 네. 약간 예고했듯이 드디어 오늘 10월 10일 펜타곤 데뷔 10주년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요
1: 오늘도 시간이 흘러 예.
0: 조금 전까지 콘서트 하셨잖아요
1: 네네 아니, 사실은 진짜
0: 지금 하고 계신가요?
1: 10분만에 온 것 같아요
0: 오신 거잖아요 예. 아우 이제 메이크 그대로 하고
1: 맞아요
0: 아 이제 머리 정리도 할 시간도 없고 날라오셨는데
1: 맞습니다
0: 10주년 투어 콘서트가 오사카, 도쿄, 서울, 홍콩에 이어서 유럽까지 진행이 될 거고
1: 그렇습니다
0: 암스테르담, 파리, 베를린
1: 네
0: 아, 유럽 여행 코스 아니에요, 솔직히?
1: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만에 또 유럽 투어거든요. 저희가 월드 투어 이후로는 한 6년 만인가요? 5년, 6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간 김에 아 조금 쉬어볼까? 아, 라는 그래.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빴어가지고.
0: 맞아요. 네. 저 베를린 가보... 근데 여행으로는 안 가보셨죠?
1: 여행으로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배낭여행을 한번 다녀온 뒤로는 여행을 간 적은 없습니다.
0: 저는 후이 씨가 베를린 엄청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도시라고 네네. 생각해요.
1: 와,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리고요. 우리 후이 씨가 네. 그 S본부에 네. 꼬꼬무
1: 아, 맞아요.
0: 출연해서 네. 지금 몇 장면 캡처된 걸 보니까 겁을 또 잔뜩 먹고 계시는데 네. 무서운 편이었어요?
1: 아니, 무서운 편은 아니었고 사실 그 제가 기존에 봤던 영화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를
0: 아,
1: 제가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아, 그 호텔 뭄바이라는 그 사건 안에 한국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너무 멋진 분들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 안에서 또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또 완전 잔뜩 꿈먹고 계시고 호이 씨랑 그때 키노 씨도 겉보로 꼽혔었나요?
1: 아니요. 저와 신원이
0: 신원 씨
1: 네, 그래서 저와 신원이 맞아. 이렇게 두 명이면 아무데도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0: 전 너무 그 둘과 함께 흉가 체험 너무 윤시원 씨라고 공포 그 네. 콘텐츠 하시는 분 그 채널에 내보내고 싶어요.
1: 아, 근데 누님
0: 거의 지코 씨도 나오셨더라고.
1: 저희 대장부님 혹시 겁이 많이 없으신 편이신가요?
0: 아니 전 너무 많은데 아, 제 겁보다 네. 후이 씨를 공포로 놀리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거야.
1: 아 근데 저는 정말 정말 싫어하고.
0: 그러니까요.
1: 네, 저는 잘 때 불을 안 끄고 자거든요. 그래서
0: 완전 환하게?
1: 환한 정도는 아닌데 어딜 가든 저는 제 집에서 자도 불을 안 끄고 자요.
0: 그러면 귀신의 집에서 네. 하루 자면 와... 진짜 한 5년 동안 엄청난 체력을 얻을 수 있다. 네. 일주일 자야 돼.
1: 일주일이요? 네. 아 저는 안 잡니다.
0: 안 해요? 체력 네. 그냥 알아서 키울래요?
1: 아, 저 일주일 안에 제가 어떠한 안 좋은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0: 그 정도군요.
1: 네, 네.
0: 좋아요.
1: 네, 저는 아.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언제 끝나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0: 저는 너무 가고 싶어요. 네. 귀신의 집을. 네. 언제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 펜타곤의 겁쟁이 듣고 올게요.

0: 펜타곤의 겁쟁이 듣고 왔습니다. 네. 새삼스러운 건데 진짜 우리 후이의 이 겁쟁이 라이브 할 때 예, 이 똑같음성.
1: 네네네네.
0: 어이가 없더라고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진짜. 자,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시죠.
2: 492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별밤의 막내 펜타곤 후이 씨 덕분에 라디오의 맛을 알게 된 30대 중반 직장인 후엉이입니다. 2026년은 저에게 특별한 해예요. 첫 직장에서 10년 근무를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엄연히 따지자면 올해 1월에 정확히 10년이 되었지만 펜타곤의 10주년이 있는 10월에 저도 축하 대열을 껴보고자 이렇게 사연했습니다. 강산에 변한다는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할 줄 저도 몰랐어요. 더 괜찮은 연봉과 자리를 찾아 이직할 줄 알았는데 제 능력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첫 회사의 정이 들어서인지 이왕하는 거 조금만 더 해보자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랬더니 10년 장기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한 달 유급 휴가도 받았답니다. 저의 10년도 축하해 주시고요. 펜타곤의 10주년도 진심으로 축하해요. 저도 펜타곤도 오래오래 같이 가요.
0: 어쩜 이렇게 나란히 10년 축하받을 네. 일이 생긴 우리 후이와 후엉이
1: 네.
0: 4925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0: 저는 그리고 우리 후이씨 팬분들이자 부엉이인 분들을 제가 몇 번 후엉이라고 불렀는데 네네. 스스로들을 이렇게 후엉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귀여워요.
1: 어, 정말 좋아하세요. 근데
0: 어, 그리고 저한테도 가끔 뭐 선물 주실 때 편지를 네네. 네. 정말 그분들이 후이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후이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 그렇죠. 더 많다라는 맞아요, 것만 맞아요, 알아두세요.
1: 맞아요. 자, 그래요. 알아두겠습니다.
0: 네. 아무튼 이 10년이요.
1: 네.
0: 뭔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스스로는 훅 지나온 그 시간인데
1: 네.
0: 오, 10년이나 지났나 하고 되돌아보면은 그 버텨온 내 자신이 기특해 보일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1: 아, 네, 맞습니다.
0: 후이 씨는 그 10년 차가 되었다라는 스스로의 네.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1: 느끼는 감정은
0: 대견입니까? 또는 뭐 이것밖에 못한 나이입니까?
1: 사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아쉬움과 대견함. 그러니까 사실 10년 딱 10주년이 되었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성적을 떠나서 조금 더 제가 어른이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어릴 적 그 데뷔 때 저와 다를 게 없습니다. 별반.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사회 경험이 많아져서 누군가를 대할 때 방식이 좀 달라진 거. 이외에는 마인드든 뭐 생각이든 다 똑같아서 그냥 앞으로 20년, 30년도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지내지 않을까 싶고.
0: 10년 전에 후이 씨가 근데 이미 너무 어른스러웠기 때문에
1: 에,
0: 그런 거죠.
1: 그랬었을 수도 있죠.
0: 네. 너무 항상 그 딱 그 군인처럼 사는
1: 아,
0: 스타일이고.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제 제가 연습생 생활을 중3 때 시작을 했으니까 무려 이제 뭐 짧지 않은 그 8년의 기간에 연습을 하고 데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현장 경험은 없었지만 어떤 버텨온 꿈을 지켜온 시간들이 길었던 것 같아요.
0: 정말 길죠. 예, 예. 거기서 또 후이 씨의 힘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주신 4925님의 10년 근속을 축하하면서 후이 씨도 함께 축하하며
1: 네.
0: 플레이리스트 만들면 좋겠는데요.
1: 네.
0: 첫 번째 추천곡 뭘까요?
1: 아, 이거는 진짜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음악인데 저에게는 토니 베넷의 The Best Is Yet To Come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and babe won't let me fall. 저는 이 토니 베넷 님의 그 공연 영상이 있어요. 95세에 이제 하셨던
0: 아,
1: 공연 영상인데
0: 네.
1: 그 노래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하, 너무 막 볼 때마다 뭉클해요. 제가 오늘 오는 길에도 한번

0: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1: Fly Me to the Moon.
0: 네, Fly Me to the Moon도 있고 네. 다른 여러 노래들도 몇 곡을 부르셨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네. 걸리셔서 이제 뭔가 가족분들 이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조금씩 흐려져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서는 너무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노래를 딱 부르시고 눈빛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를 볼 때마다 와 진짜 너무 그냥 그 이 음악이 주는 에너지와 이 힘 그냥 그 모습이 그냥 저에게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이 노래를 골라온 이유는 The best is yet to come. 10년이 됐지만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 그치. 최고의 순간은 네, 최고의 순간은 뭐 20주년일 수도 있고요 30주년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저는 저희 뭐 4구 2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달려나갈 거기 때문에 이 노래 들고 왔습니다.
1: 그럼요. 쿠이 씨나 4구 2호님이나 네. 아직 인생의 후렴구도 안 나왔어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 막 1파트 네. 첫 두 줄 지나갔어요.
0: 네.
1: 자, 후이 씨가 골라온 첫 번째 곡입니다. 토니 베넷의 The Best Is Yet To Come.

0: 토니 베넷의 The Best Is Yet To Come 듣고 왔습니다. 아, 제목도 참 의미가 좋은 곡이었고요. 네. 자, 두 번째 추천곡은 뭘까요?
1: 두 번째 저의 추천곡은요. 스티비 원더의 Sir Duke입니다. 이 노래 또한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이 노래 들고 온 이유는 사실 그 10주년이라는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 노래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그냥 어떤 이 본인의 음악을 끌어와줬던 선구자들에 대한 감사함이 담긴 곡이에요. 이 노래가 내용이.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10년 동안 오면서 감사한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참 인복 이라고 하죠. 그런 복이 참 많았던 팀이자 아티스트였던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좀 표하고 싶어서 들고 왔고요. 아마 4922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감사한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0: 아, 그리고 수많은 스티비 원더의 곡들이 다 뭐 대부분 그렇지만 네. 설 듀크는 특별히나 더 이 코드 네. 굉장히 엄청 복잡하고 섬세하고 네. 막 급변하는데 듣기에는 그저 신나는 마법 같은 곡이에요. 네. 그리고 두 분의 약간 그 촘촘했던 10년 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 같지만 훨씬 네. 그렇고

0: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듣고 왔습니다. 재훈 씨 계속해서 다음 곡도 설명해 주세요.
1: 네, 제가 가져온 세 번째 추천곡은요. 이 전주만 듣기만 해도 아, 이 노래 너무 유명한 곡이죠 하고 알 수 있는데 Survivor이라는 밴드의 Eye of the Tiger이라는 곡입니다.
0: 저 지금 빨리 지금 격투 자세 취합니다. 아, 아 이거 지금 굉장히 좀 흥분하게 만드는 곡이거든요.
1: 자 이제 뛰어나갑니다 저희. 아, 예. 예, 예. 아, 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도 사실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응? 서바이벌과도 같다.
0: 아,
1: 저...
0: 아, 밴드 이름이지만 근데 이 음악도 좀 어울려.
1: 맞아요,
0: 전쟁과 같은. 네.
1: 사실 그 과정 안에 네.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겠습니까.
0: 네.
1: 뭐 본인만 아는 그런 역경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10년간 잘 버텨온 우리에게 그냥 선물하고 싶은 노래였어요. 네.
0: 아, 이거를 선물할 이게 계속 싸우시겠다. 너무 고단한데 근데 너무 멋있고 네.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의 그 테마곡이라고 생각하죠.
1: 아, 그쵸.
0: 이루는 자의 음악.

0: 네. 아, 굉장히 아드레날린을 펌핑시키는.
1: 그러니까. 근데 이 앞에 전주가 사실은 저도 기타 레슨을 받으면서 거의 맨 처음에 배우는 라인이거든요. 뜬뜬뜬. 파워코드로 사실 코드를 잡아주면 되는 라인인데, 와, 이 라인이 이렇게까지 아이코닉해질 그죠? 수 있다는 게, 예, 진짜 묘한 힘이 있는 음악이에요.
0: 이게 그 로키 3 테마곡으로 유명하잖아요.
1: 예.
0: 근데 물론 이 원곡 자체 힘도 있지만 네. 그 장면이
1: 아 그쵸
0: 너무 파워풀했어요. 네네네네. 그 이제 로키가 쫙 혼자 그 성장 훈련을 하는 그 인서트 씬이었었는데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수많은 스포츠 프로그램들에서 이 음악을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쓰면서
1: 네.
0: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안 봤어도 이 음악 하면은 주목 불끈.
1: 그러니까요. 아, 뭔가 달리거나 막 이런 거죠.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후이 씨의 세 번째 추천곡 들을게요. 서바이벌의 Eye of the Tiger.

0: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부엉이들 이야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펜타곤도 딱 오늘 10월 10일 이 날짜가 펜타곤 10주년인데 4925님도 본인의 10년 근속을 하게 된 해라 10주년 축하 함께 받고 싶다는 4925님을 위해서 추천곡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바이벌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함께 들었었잖아요.
2: 네.
1: 굉장히 유산소를 부르는
2: 네.
1: 끊임없이 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뭐 맞습니다.
1: 실제는 그렇지 못하지만 네네네. 저는 운동할 때 혹시 이렇게 아드레날린 플레이리스트가 있나요?
2: 저는 사실 제가 유산소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1: 네.
2: 많이 하면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해요. 유산소를
1: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인터벌도 아니고
2: 네.
1: 계속 뛴다고?
2: 그래서 저는 두 타임으로 나눠서 뜹니다. 그래서 50분 한번 뛰고 뭐 1시간 할 때도 있고요.
1: 속도는 어느 정도?
2: 속도는 제가 정해놓은 게 그 마이 무슨 땡이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기계인데 예. 거기에 경사도를 25도로 맞추면
1: 속도는요?
2: 그리고 4.5에서 5 정도로 맞추면 맞추면 이제 칼로리가 한 650에서 700 정도 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를 해서 지금 입안에 구내염이 3개가 났어요.
1: 후이 씨 적당히 하세요.
2: 이게 왜냐면 부담감이 지금 약간 제가 의상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1: 그러다가 근데 이제
2: 네.
1: 그냥 국내염까지 달릴 건 아닙니다.
2: 그러니까요. 그냥 저도 사실 느끼면서 매번 조절하자 하는데 이게
1: 멈출 수 없는 사나이로구만. 후이 씨는 이 아이 오브 더 타이거 금지입니다. 이제 안 돼. 그냥 클래식 모차르트 들으세요.
2: 알겠습니다.
1: 자,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은 뭡니까?
2: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돌이켜봤는데 이 앞에 세 곡의 선곡이 너무 진취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 그래도 자 고생했다 인정해주자 라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이 노래는 그냥 진짜 뭔가 축하하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참 고생했고 우리 잘 살았다. 우리 인생 아주 좋아. 브라보야. 이렇게 진짜? 말해주고 싶어서.
1: 한잔해.
2: 네. 네. 그런 느낌이죠.
1: 네. 진짜 약간 건배하는 느낌이 나요. 네.
2: 맞아요.
1: 진짜 근사한 곡을 딱 그 우리 봄여름가을 겨울 김종진 씨가
2: 네.
1: 딱 그 얘기를 해주면은 너무 좋을 법한 나이에
2: 네.
1: 이 곡을 만들어서 내주셨어요.
2: 아 정말.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라이브 하시는 모습도 영상으로 봤는데 아 진짜 노래를 너무 멋지게
1: 너무 멋있게 하죠.
2: 아 그냥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멋있는 느낌이었어요. 노래도 멋있는데 그냥 이 아우라가
1: 태가 좀 멋있죠.
2: 그래서 와 저렇게 멋지실 수 있구나. 와
1: 현장에서 그래서. 본 적 있으세요? 페스티벌 같은 데?
2: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1: 들으면은 사운드가 조금 차원이 다른 게 느껴질 텐데요. 예전에 한번 소라한 고영배 씨랑 같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랑 모시고 음악 프로그램에서 토크를 한 적 있어요. 고영배 씨가 정말 선배님이 후배를 이렇게 자본으로 누를 줄은 몰랐다라면서 이 사운드 장비의 수준이 어마어마하시기로도 유명해요. 네, 후배 밴드들의 로망 모든 면에서
2: 네네.
1: 그렇죠.
2: 아.
1: 그래요. 후이 씨 진짜 이 노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가끔 한잔 하셔도 되는
2: 그러니까요.
1: 거의 제가 허락한 유일한 후배. 한잔 좀 하셨으면
2: 한잔해요.
1: 예. 네 번째 추천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0: 토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왔어요. 이거 참 이 직장인들 네. 이제 부장님들 이상선 애창곡일 거예요.
1: 그쵸.
0: 그 왠지 네. 좀 서글프기도 하고.
1: 네 맞아요.
0: 이거 부르고 계신 좀 취기 있는 네. 중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네. 왠지 막 가슴이 좀 짠해지고 그래요. 제 모두 브라보이고요. 사구요님의 네. 10년 근속 축하하는 마음으로 플레이리스트 완성했습니다. 의미적으로 너무 똑 떨어지고 완벽하고요.
1: 네.
0: 자 이제는 후이 씨가 좋아하는 곡 소개해주는 코너 속의 작은 코너죠. 네. 후이픽 시간인데요.
1: 네네.
0: 오늘은 어떤 노래를 픽하셨습니까?
1: 오늘 제가 픽한 노래는요. 사실 이 노래 네 곡을 고르고 나서 사실 이 노래를 후이픽을 항상 그 뒤에 마지막에 고르다 보니까
0: 그쵸?
1: 아무래도 앞에 이야기들에 조금 제가 초점에 맞춰서 노래를 골라게 됐는데 오늘은 오늘의 후이픽은 김범수의 어떤 그리움이라는 곡입니다. 언젠가 그냥 저의 10년을 이렇게 노래를 선곡하면서 쭉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노래도 한번 들어보게 되고요. 근데 또 이번에 10주년 저희가 투어를 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모르던 사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기억하는 나. 저는 아예 몰랐어요.
0: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런 너무, 얘기 많이 들어요.
1: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그때 그 우리의 그 정말 치기 어린 철없던 막 다투기도 다투고 뭐 좀 그랬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막 그게 막연하게 너무 그리워서 막 슬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유 모를 어떤 무슨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고 왔어요.
0: 좀 애틋하고 네. 그리고 참 이게 어떤 분들이 사연으로도 보내주시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네. 문득 오랜만에 만난 어떤 친구가 이제야 하는 얘기인데 그때 너가 이러이러했었어 네. 라고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낯설고
1: 맞아요.
0: 신기하고 네. 뭐 좋은 얘기일 때는 고맙기도 하고
1: 그쵸.
0: 아,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1: 네네.
0: 내가 모르는 나를 좀 만나게 해주기도
1: 맞아요,
0: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1: 사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너무 웃�ин 게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과거의 어떤 저희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쌓여있던 서사들이. 네, 네. 각자의 머릿속에 각자의 서사들이 막 쌓여있으니까 그게 하나 둘씩 나오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0: 맞아요.
1: 이걸 안 잊고 있는다고?
0: 절대 안 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울려야 되니까. 아, 너무 즐거웠던 우리 펜타곤 네. 완전체 토크도 기억이 나네요.
1: 네네.
0: 저희 그럼 오늘 후이픽 아주 좀 분위기 있게 한번 또 듣고 오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김범수가 부른 어떤 그리움.

0: 김범수의 어떤 그리움 듣고 왔어요. 오늘의 후이픽이었고요. 네. 약간 10년 전부터 쭉 이어진 펜타곤 멤버들 간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약간 애틋한 그리움 같은 게 떠올랐었다라는 네. 의미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네. 후이픽은 아니지만 네. 후이씨 보내드리면서 같이 들을 노래를 오. 혹시 펜타곤 노래 중에 우리 씨가 이제 문득 떠오르는 의미 있는 노래가 있다면 사실 그걸 듣고 싶은데
1: 제가 느꼈을 때 이제 10주년이기도 하니까 저희 데뷔 앨범 수록곡 중에 네네. 그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를 했을 때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또 저의 첫 이제 메이저 자작곡이기도 한데 펜타곤의 유아라는 곡이 있어요. 네. 사실 그 유아의 대상이 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그때 가사라는 걸 쓸 줄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어디선가 봤던 그럴듯한 가사를 그냥 쓴 거예요. 사실 멜로디를 짰는데 멜로디가 You are라고 마무리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You are라는 존재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팬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그때는 데뷔하기 전에 만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 10년이 돼서는 너무너무 명확해진 노래여서 듣고 싶었습니다.
0: 쇼케이스 당시에 네. 마지막 곡.
1: 네.
0: 야, 그때 또 후이 씨 자작곡이 올라갔으면은 네. 그 의미도 또 컸을 것 같고.
1: 그쵸.
0: 멤버들에게 펜타곤 음악 중에 의미 있는 곡을 물어보면 각자 다 다른 곡을 얘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들어요. 완전히 있지? 다르죠. 저희는 너무 같을 수가 없어요.
0: 네. 그것도 너무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를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들을 거고요. 노래 기대는 밤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후이 씨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보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펜타곤의 UR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에너지 체크.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0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0508님, 별밤 마칠 때쯤이 되면 복잡했던 마음이 좀 괜찮아져요. 별밤 덕일까요? 아니면 원래 이 시간이 차분해지는 때일까요? 저는 별밤 효과라고 믿고 싶어요. 당연히 별밤 때문이죠. 이 시간 제일 마음이 복잡해지는 시간입니다. 원래 별밤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보자고요. 오늘 끝곡으로 박소은의 우리는 같은 음악을 듣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번아웃, ADHD, MBTI처럼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유행하면서 마음을 꺼내기도 이야기하기도 쉬워졌어요. 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남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나와 너의 마음을 섣불리 진단하고 단정하기보다는 마음의 결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따뜻한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 자이. 1833-3367 GS건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7: FM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재현. 운학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헌정곡 들을 때마다 매일 울어. 2. 무대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서로를 감시하는 광기의 보이 넥스트 도어. 3.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주는 스포왕의 바베큐 꿀팁.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I'm sorry.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보이넥스트도어의 클리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엄청난 분들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1, 2부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MBC 너튜브

0: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두 분을 지금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나와주셔서, 야, 사실 이분들 모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활동하느라 바쁘신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최전선에 계신 아이돌 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팀 중에.
1: 아, 감사합니다.
0: 와, 저랑 또 깊은 인연이 있는 스팡원배 256번째 초대석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K-POP 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못해 부수고 있는 분들, 보컬, 랩, 작사, 작곡, 퍼포먼스, 비주얼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육각형 올라운더 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재현 씨, 운학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직접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5: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2: 보이넥스트도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트도어입니다.
6: 아,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넥스트도어의 운학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명재현입니다.
2: 예. 예! 안녕하세요.
0: 야, 아, 저희가 은근 자주
7: 네,
2: 맞아요.
0: 쇼케이스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뵀지만은 제 라디오에 와주실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7: 아, 아닙니다.
2: 아,
7: 보고 싶었어가지고.
6: 무조건 저희 쇼케이스를 아무래도 네. 거의 다 진행해 주셨다 보니까.
0: 그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 심지어 지금 활동 중이라 엄청 바쁘신 오전인데.
7: 아, 아닙니다.
0: 선뜻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한.
0: 저희가 원래는 팀이어도 한 분씩 모시는 게 보통인데
2: 네. 네.
0: 이번에는 특별히 또 야, 어떻게 섭외된 보냅돈데 두 분 모셔 두 분 모셔 또 흔쾌히 나와주셔. 가지고 두 분이 나와주시게 됐어요. 저야 뭐 잘 알고 있지만 재현 네. 씨가 맏형이자 리더고,
7: 네 맞습니다.
0: 또 우리 운학 씨는 막내거든요.
6: 맞아요. 네.
0: 실제로 두 분 나이 차이는 몇 살 차이요?
7: 저희가 이제 3살 차이입니다.
0: 아~
6: 네. 저도 11월생이고 형도 12월생이어서
0: 네. 완벽한 3살 차이. 네. 그러면 그 안에 멤버분들이 다 그 나이 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7: 맞습니다.
0: 그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재현 씨는 딱 리더로서 멤버들도 보고 저도 봐요. 아~ 진행을 하면 그리고 아 뭐랄까 진행하기 진짜 편한 사람이야.
6: 아, 맞죠.
0: 전체를 봐주면서 약간 아니다 싶으면 나서주는 리더.
6: 아, 그렇죠.
0: 뭔지 아시죠?
6: 네.
0: 그래서 뭔가 딱 아, 쳐줘야 될 때 착착 절대 빼지 않고 험한 거 굳은 거 다 해주는 그런 아, 나 도와주고 있구나 느낌이 가는.
6: 그렇죠.
0: 운학 씨는 저를 잘 바라봐요. 뭔가 그 자리도 바로 옆자리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6: 맞아요.
0: 눈빛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주는 그런 약간 묘한 차이를 저는 많이 느꼈는데
7: 네.
0: 두 분 실제로 또 그 멤버들 간에 다 케미가 있지만 두 분의 케미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6: 아 저희는 약간 저희가 이름이 운명지거든요. 운멍지 운명에 따라서 운멍지인데 네. 그거 약간
0: 딱이다.
6: 네, 약간 중마고
4: 좀 많이 싸워요 저희는. 저랑 운하이가
6: 진짜
4: 그 멤버들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싸우는 조합인 것 같은데.
6: 아 근데 형이랑 약간 형이긴 한데 좀 친구 같은 사이긴 합니다. 물론 동생인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4: 완전 동생 느낌은 아니긴 해요. 네. 약간 친구 느낌이 네. 아무래도 훨씬 강하죠.
0: 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현 씨가 생일날 운학 씨 아 운학 씨가 헌정곡을 재현 씨한테 만들어줬어요?
6: 맞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0: 제가 그 오늘만 I love you 그 노래 얼마 전에 비긴어게인에서 커버를
6: 맞아요.
0: 아,
6: 맞아요.
0: 봤어요.
6: 너무 진짜
0: 하면서
6: 최고예요.
0: 크레딧을 봤더니 그 노래 운학 씨가 작사 작곡 참여하셨더라고요.
6: 맞아요. 맞아요.
0: 멤버들이 워낙 곡을 다 쓰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노래 같이 쓰셨는지 몰랐었어요.
6: 네, 그 곡이 제가 쓴 부분들이 좀 사람 뭐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이 많이 좀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진짜.
0: 어느 부분이요?
6: 거기 오늘만
0: 아 거기구나. 아, 너무 좋아.
6: 네 거기랑 네,
0: 그런 운학 씨가 재현 씨 생일날 어떤 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6: 그 형 헌정곡이었는데 진짜 제목도 명재현 헌정곡이었는데
0: 명재현 헌정곡
6: 아 제가 그때 좀 저도 제 마음에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서 형한테 좀 많이 모질게 대하고 형한테 좀 많이 서운하게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막상 형한테 사랑한다 형한테 막 형을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어디 기댈 곳이 없어서 형한테 이랬던 거다를 뭔가 말로 하기 오글거리고 또 뭔가 형한테 좀 이렇게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가지고 응어리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뭔가 미안함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 곡을 형한테 썼었어요. 형이 사실 정말 제일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형한테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에
0: 네.
6: 그때 곡을 썼었어요.
0: 재현 씨는 그 곡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4: 그 노래는 제가 딱 생각하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제가

0: 살면서 듣고 제일 많이 울어본 노래예요.
1: 아 진짜?
0: 네. 이제 그 노래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뭐 아무런 감정 없이 되게 기분 좋을 때 들어도 울어요. 그 노래는.
1: 아 저는 지금 약간 엔딩을 네. 아니 미안하면 미안하면 사과하지 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민망하게 나 이 엔딩을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0: 그 노래는
1: 완전 감동받았구나.
0: 처음 받아 파일 보내서 처음 받았던 날도 울었고 그냥 퇴근길에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울고
1: 아 진짜?
0: 혼자 방에서 들어도 울고 그런 노래예요.
2: 약간 그때 당시 타임라인이 저도 기댈 곳이 없다고는 했지만 형도 그렇게 막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형의 마음 쪽으로. 근데 그럼에도 제가 형한테 좀 많이 기댔다 보니까 그때 당시 형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1: 크으, 멋지네.
0: 너무 멋있죠.
1: 개구진 모습들 계속 보여줬다 보니까 난 이것도 놀림 엔딩일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이거 진짜 감동 스토리구나. 아니,
0: 생일 선물로 노래를 만들어준다길래 저도 막 그땐 장난쳤거든요. 노래를 만들어야 오글거리게.
1: 난 욕을 상상했는데.
0: 하지 마라. 그리고 되게 대충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들었는데 아 너의 감정적으로 되게 공감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진짜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제 너무 안쪽에 있는 감정을 건드리는 딱 저만을 위한 노래다 보니까 아마 지금도 여기서 틀어서 들으면 저 지금 바로 웃어요.
1: 아 진짜?
2: 아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재현이 형이랑 재현이 형 본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형님이랑 같이 제가 가서 어머니께서 밥 해주신다고 밥 이렇게 주신다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갈비찜 해주신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형이랑 같이 달려간 적이 있어요. 네, 하면서 형이 그 노래를 다시 트는데 형이 그날에도 다 앞에 있는데 우는 거예요.
1: 아이고
2: 진짜 아 문화가 진짜 아이고. 이러면서 막
0: 그 노래는 들으면서 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1: 세상에 그랬구나.
2: 네, 그랬었어요.
1: 근데 아마 지금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 바쁘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둘이 함께한 시간이 길지만 네.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으면서
2: 맞아요. 맞아요.
1: 급성장하고 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상황들을 겪었을 테니까 네. 그랬을 텐데 그런 두 분 그리고 보이 넥스트도 분들 두 분뿐만 아니라 여섯 멤버 모두 뭐 다 정말 능력이 너무 많은데
2: 그렇죠.
1: 운학 씨 그리고 재현 씨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0: 네.
1: 요것만큼은 우리 멤버들 다 잘하지만 나 이건 진짜 욕심 난다. 나 이건 이 분야 뭐 보컬이건 랩이건 작곡이건 뭐건 다. 나 이거는 내가 정말 가장 잘하고 싶은 욕심 나는 분야다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0: 근데 사실 운학이한테 진짜 뺏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해.
1: 보자.
0: 운학이가 그 감정 표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무대를 하면. 뭐 애니멀이라는 노래를 한다고 하면 이제 저랑 리우가 이번에 멤버들한테 주문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좀 무대에서 미쳐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가장 눈에 보이게 아웃풋으로 뽑아내거든요. 항상 그런
1: 그걸 할 줄 아는구나. 네.
0: 그러니까 뭐 슬픈 노래면 엄청 슬퍼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갖고 싶어요.
2: 아이고 명사장. 아이고 명사장.
0: 그래.
1: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 줬는데 운학 씨는 어떠세요?
2: 아, 저는 진짜 저 너무 요즘 진짜 욕심 나는 게 있어요.
1: 뭐죠?
2: 개그 욕심이잖아. 아, 진짜 웃기고 싶다.
1: 아, 그거는 명재현 씨 파트인데요.
2: 아, 그렇죠. 재현이 형 파트. 아, 그러네요. 저 재현이 형한테 지금 빼고 있어요.
1: 재현 씨가 엄청 웃긴데.
2: 아니, 왜냐면 제가 요즘에 정말 너무 중요하게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에너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세상에 너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0: 중요하지.
2: 그래서 진짜 좀 저도 좀 더 웃긴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을 좀 웃겨드리고 싶다.
1: 그 흔해서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거 엄청난 능력이고 가치죠.
2: 정말요.
0: 진짜.
1: 아, 그래서 개그 욕심.
2: 네, 너무 개그맨 선배, 코미디언 선배님들 보면은 저 너무 존경스럽고 진짜 좀 약간 많이 힘 받으니까 저도.
1: 좋아요. 네, 그런 갖고 싶은 능력이 있고. 근데 저는 그때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아, 완전 놀듯이 그리고 엄청 치열하게 같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막 비트 틀어놓고 싸우기도 하고 네. 막 서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막 하루 넘겨서 그냥 다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네. 좀 작업을 할 때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도 궁금해요. 재현 씨랑 운학 씨 두 분은?
0: 아, 진짜 나 안 맞긴 해요.
2: 아, 안 맞아요. 근데 진짜
1: 작업할 때?
2: 작업할 때는 네. 형이 진짜 다 맞춰줘요.
1: 네. 아~
2: 제가 형한테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자
1: 오히려 운하 씨가 좀 주장이 센가 보네.
0: 네. 세고

0: 말도 세고 엄청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보통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아도 해보자 하면 일단 해보자 근데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런 식이어가지고 저희는 뭐 조명 맞추는 것도 안 맞고 저는 불을 좀 끄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1: 작업실에
0: 음악이 엄청 밝게 하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둘이 하면은 최고 해야죠.
2: 형이 키고 해요. 형 키고 하고
0: 키고
1: 맞춰주대.
3: 형이 양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1: 그동안 받은 서름 때문에 운 거 아니야 노래 듣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고통받은 나날들 때문에 막
2: 아니 그때가 정규 작업할 때기도 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어
1: 서러워서 운 거 아니야
2: 그럴 수도 있어요.
0: 근데 제가 문화일 작업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1: 이게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여섯 명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죠.
0: 네.
1: 그 어떤 곡에 따라서 누구랑 맞아요. 누구랑 하기도 하고 뭐 세 명이 하기도 뭐 이런 식이죠.
0: 네, 맞아요. 맞습니다.
1: 근데 두 명이 페어가 됐을 때 재현 씨가 그거 좀 선호해요?
0: 네, 선호하죠. 왜냐면은 일단 문학이의 아이디어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고 곡으로 풀어냈을 때 좀 확실하게 느껴질 만한 것들을 좀 잘 찾거든요. 그래서 편하죠. 문학이랑 작업을 하면
1: 직설적으로 할 자격이 있다.
0: 거를 게 많이 없어요, 사실.
1: 이 말은 누군가 거를 의견을 많이 낸다는 건데.
0: 작업을 하면 누군가는 거를 의견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여쭤보진 않을게요. 여쭤보진 않고 어쨌든 지금 운학 씨가 거르지 않을 의견을 많이 낸다. 네, 라고 맞아요. 힘주어 말한 것은 자꾸 누구 걸 걸렀다는 얘기거든요.
0: 이제 한 다섯 개 얘기하면 제가
2: 형한테 한 네 개 싫다고 하니까 경우도 맨날 형이 그거죠. 형이 고생을 많이 하죠.
0: 문학이 한 다섯 개 얘기하면 그 중에 한 네 개 쓸 수 있다면 이제 뭐 백 개를 내서 네 개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1: 그렇지. 근데 그 네 개는 나오니까
0: 네 똑같이 나오죠.
1: 잘 주변에서 걸러주면 네 개 나오면 되는 거지.
2: 근데 그걸 또 실현시킬 수 있게 형이 진짜 도와주는 거죠. 서로 그게 시너지가 붙는 거죠.
1: 또 그게 리더고 또 그리고 저는 아까 재현 씨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100개 던지는 사람도 또 필요해요.
0: 너무 필요합니다 진짜.
1: 그렇게 해야 진짜 엉뚱한 거 나와.
0: 맞아요.
1: 그 말을 듣고 누군가 또 딴 생각을 하고
0: 맞아요.
1: 하면서 보인 넥스트 도어만의 그 남들이 갖지 않은 그 무언가는 어쩌면 그 100개 던지는 사람이 만들고 맞아요. 있는 걸지도 몰라요.
2: 사실 형이에요. 형이
0: 진짜 막 던지거든요 저는.
2: 형이 정말
0: 그렇게 하면서
1: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솔직히 네. 명재현이 100개일 줄 알았고. 안 돼. 그러면 50개 누구야? 50개.
2: 50개 이한?
0: 네, 50개 이한.
2: 50개 이한.
0: 네.
2: 진짜 그 형은 진짜 엉뚱한 거.
1: 있어. 있어.
2: 이한 형은 진짜 엉뚱한 거. 이제
1: 50개가 이한, 명재현 100개군요. 네.
2: 왜냐면 형은 진짜 온 신경이 다 보이넥스도라 노래를
1: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많을 거고.
2: 네, 그래서 그걸 다 기억해요, 형은 심지어. 그래서 형은 그거를 실제로 막 얘기하고 하는 걸.
1: 근데 그걸 이제 차갑게 걸러주는 역할도 멤버들의 역할일 수 있죠.
0: 네, 맞아요. 서로 많이 거르기도 하고 싸우면서 하고. 나오는 주제들도 또 새롭게 많아가지고.
2: 맞아요.
0: 이거 아니라니까 맞다고 왜 맞는데를 설명하다가. 야 그거 좋은데?
1: 그렇지.
0: 많고.
1: 약간 파생된 이야기 중에 모두가 동의하는 신박한 게 나오기도 하니까.
2: 맞아요.
1: 그렇게 치열하게 작업하는 보이넥스트도어의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0: 와우.
1: 홈 디럭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홈 디럭스는 저희 보이넥스트도어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의 리패키지 앨범이고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이번에도 했습니다. 뭐 음악적으로도 새로운 장르도 시도해보고 타이틀곡은 애니멀이라는 곡인데 맞습니다. 이 앨범이고 애니멀이라는 곡이고 애니멀은 내일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자.
2: 미친 듯이 움직이자.
1: 그 애니멀이구나.
2: 네, 짐승이요. 짐승.
1: 근데 그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내일 내가 더 나아지려면 가만히 있기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된다군요. 네, 진취적인 맞아요. 내용이었네요.
0: 생각을 많이 비워내는 가사들이에요.
2: 맞아요.
0: 많이 덜어지고.
1: 좋아요.
2: 그냥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냥 이거 틀어놓고 짐승처럼 놀자. 본능적으로 놀자.
1: 네. 좋아요. 이 노래 그러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그 허투루 된 노래나 뮤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넥도는 다 강렬한 스타일이 있고.
1: 감사합니다.
0: 뮤비도 진짜 찍을 때 고생했겠다 싶은 것들 너무 많고. 네, 멋진 노래 애니멀이었고. 네. 아까 리패키지 앨범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리패키지라 하면 뭐 예전에 나왔던 노래들이 재수록되면서 거기에 신곡이 조금 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2: 이번 앨범은 사실 신곡 두 곡을 더 넣어서 리패키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내고 싶었는데 아직 음원으로 정식 발매는 하지 않았던 곡들. 예를 들면은 원래 일본 곡의 한국어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팬송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까지 다 담아서 총 13곡으로 네, 14곡인데 CD 올리까지 합치면 14곡인데 13곡으로 만들어져 있는 앨범입니다.
0: 기존 곡들에 신곡 2곡, 그 다음에 미발매곡 3곡.
2: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0: 이렇게 들어가. 아, 풍성하네. 네.
2: 풍성합니다.
0: 네, 팬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1: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0: 그런 팬송이나 이것들이 공연장에서만 그럼 들으셨던 노래들인 거죠?
1: 네, 공연장이나 아니면은 뭐 플랫폼이 아니라
0: 영상.
1: 네, 영상에 들어가는 것만.
0: 아, 드디어 소장할 수 있게.
2: 네, 맞습니다.
0: 발매를 해주신 거네요. 보넥도 하면은 또 퍼포먼스. 또 핸드마이크 탁 쥐고 난리 나는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고. 네.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무대에서 직접 부탁을 드렸던 게 옆에서 봤잖아, 나는.
1: 아, 네.
0: 리허설을 할 때, 그리고 무대를 할 때, 대기할 때. 아,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데 네. 그 와중에 잘 노는 그 매력, 그게 너무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막 포인트 한번 있으면 막 옆모습 막 보여줘라 네. 막 하고 막 했었는데 그런 무대를 할 때 보넥도의 기준 궁금해요. 우리는 이 목표로 한다. 우리는 요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떤 기준으로 퍼포먼스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2: 무조건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
0: 관객분들.
2: 네, 그분들이 만족하시지 않으면 저희도 그날 무대가 끝나고 후회되고 계속 마음에 남고 네.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가수 저희 호응 되게 중요하잖아요.
0: 중요하죠.
2: 저희도 더 중요히 생각하는 게 그게 뭔가 적은 날이나 뭔가 아쉬운 날에는 뭔가 조금 계속 찝찝한 그런 게 있어요.
0: 그날 현장의 느낌을 중시하는구나.
1: 네, 네. 뭔가 보넥도는 딱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 잘한 무대다 못한 무대다의 기준이
0: 뭐예요?
1: 딱 잘한 무대다의 기준은 보자마자 아 쟤네가 저 노래에 엄청 공감하고 있네가 느껴지는 무대들이 있거든요.
0: 본인들이 본인 노래에 공감하고 있네. 네.
1: 저거 딱 완전 이해하고 우리한테 이해시켜주네가 느껴지는 무대들이 있는데 그러면 딱 와닿는 것 같고 그러지 뭐 저희도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관객분들도 절대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0: 그 사람들이 귀신같이 한다라는 네. 느낌 있죠.
1: 진짜 정말. 저희도 하면서
0: 진짠지 가짠지
1: 느끼고 있다 저 사람들도. 그러니까 딱 느껴지고 그리고 보넥도가 제일 좋아하는 딱 잘한 무대다 하는 거는 뭐 진짜 체력이 끝에 끝까지 가면 더 안 남아 있을 때 거기서 쥐어 짜내면 나오는 맛이 있거든요.

0: 입맛이 나오면 그 보냈던 애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진짜 침 흘리기 직전에 나오는 그 그 감성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1: 약간의 광기.
2: 네. 맞아요. 아. 콘서트 오면 느끼실 수 있어요.
1: 그럼 전 궁금한 게 여섯 명이잖아요. 이런 적 없어요? 끝나고 한 두 명은 아, 나 너무 좋았어. 근데 네 명은 안 좋지 않아요?
2: 아, 너무 안 좋아.
0: 네, 많이 싸워요.
1: 끝나고 또.
0: 네, 많이 네, 싸워요.
1: 아니야
0: 그래요.
1: 오늘 별로였어.
0: 콘서트 끝나고 한 시간씩 얘기해요.
2: 네 진짜.
1: 각자의 네. 아, 또 포인트가 다르기도 하구나.
0: 누구는 오늘 힘이 좀 빠졌던 것 같다. 힘이 남아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구간에서 누구 힘 빼고 쳤다. 나 봤다. 나 봤는데 걔 거기 살살 추더라.
2: 진짜
0: 이런 거 진짜 한 1시간씩 얘기하고 콘서트 투어 다니면 가기 전날 출국 전날 모여서도 얘기하고 이번엔 진짜 볼 거다
1: 힘주자
0: 거기서 너만 본다 이런 말이 하거든요.
1: 귀신 같네. 네.
2: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 저희가 평생 무대에 뭔가 힘이 빠질 일은 없는 게 저희가 저희끼리 그렇게 잘 하기 때문에
1: 감시체계가 네. 이루어져 있고
0: 서로가 서로를
2: 아니 그건 실제로 그렇긴 하잖아요. 저 진짜 만약에 재현 형이 죽어라 추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옆에서 약간 좀 이렇게 흐물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서 약간 흐물거리고 있으면 형도 약간 억울하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네,
2: 그런 게 있죠.
1: 그런 거 없이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모두 끝 모두 100으로 간다.
2: 끝까지
1: 그게 보냈도다.
0: 저희는 그 힘 체력 조절도 없어요. 아. 콘서트 세미가 32곡이거든요. 에. 첫 곡부터 끝곡까지 무조건 100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1: 완급 조절 무.
0: 그냥.
1: 아 그냥 가는군요.
0: 만약에 체력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 떨어진다, 그럼 거기서 더 짜내라. 그게 멋있다.
2: 아. 그래서 멘트 시간 되잖아요. 그럼 다 누워 있어요. 무대에서 다 누워 있어요. 저희끼리도 아 그런 아이돌 선배님들 본 적 없는데.
1: 방전 쇼네.
0: 네 진짜로. 아
1: 오늘 어디까지 방전되나?
0: 진짜 방전돼도 거기서 계속 킥 스위치를 계속 누르면 잠깐씩 켜지잖아요. 그거를 노리는 거죠 저희는.
1: 고개 보냈도 콘서트의 맛. 고개 보냈도 기준 잘된 무대.
0: 네. 아
1: 엄청 세네.
2: 그리고 느껴져요. 무대에서 하고 있으면은 와 이거 우리 다 같이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는 무대들은 느껴져.
1: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환호성의 크기는 우리가 인이어 때문에 100% 그 볼륨으로 느낄 순 없지만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걸 마음으로 아는 거군요.
2: 아, 네. 본능적으로 딱 오는 게 있죠.
0: 딱 그 팬분들께서 공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건데 너희가 무대 위에서 그렇게까지 해버리니까 나도 안 뛰고 싶어도 안 뛸래. 미안해서 안 뛸 수도 없고.
1: 그 경지까지.
0: 자기가 진짜 보이넥스도 멤버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1: 그건 진짜 기분 좋았겠다.
0: 네, 너무 좋았어요.
1: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 2부에서 보이넥스 재현 은학 씨와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3: 우리 형의 스포한 고용배를 듣고 계십니다.
4: 아, 스포한 고용배 오늘 보넥도 보이넥스도 재현 씨, 문학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형이라고 하니까 저 그거 생각나요. 그때 우리 같이 쇼케이스였나 팬미팅이었나 이렇게 하고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쇼케이스 했으니까
3: 맞아요.
4: 음악 방송을 하시고
3: 맞아요.
4: 저도 그때 앨범이 나와가지고 음악 방송을 한 2주 정도 겹친 적이 있었어요.
3: 맞아요.
4: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보넥도 멤버들 너무 착한 게 그냥 하루에 한 번 계속 마주친 게 아니고 하루 음방이 같으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네. 막 다섯 번이고 마주치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너무 막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계속 꼬박꼬박 인사를 해주니까 나중에 아유 이렇게 될 정도로 기억나시죠 그때?
3: 네. 아, 선배님도 지치셨을 것 같아요. 여섯 명이 네.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4: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는 너무 고마웠고 제일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 계속 마주치면서 계속 에너지 있게 인사를 해주니까 저도 힘났던 기억.

0: 기억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인사할 힘이 나네요.
0: 아, 진짜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 재현 씨, 운학 씨와 지난 기사를 찾아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 파워 2, 서로 웃겨 주려 해. 여섯 명이 함께 할 때 가장 재밌어요. 아, 25년도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저도 그 공감하는 게 대기실 엄청 시끄러워요. 저 네, 옆방에 있어도 아, 막 다 뚫고 그 리허설 할 때 무대에서도 서로 떠들고 막 맞아요. 계속 장난치고 하더라고요. 누가 제일 그래요, 누가?
1: 아, 일단 일단은 재현이 형이 좀 그거예요. 약간 계속 오디오를 채워줘요.
0: 맞아,
1: 계속
0: 맞아.
1: 저희끼리 뭔가 좀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 있게 좀 그래야 할 때 좀 올려주고 네. 또 장난은 태산이 형이 많이 치고.
0: 아. 네. 아, 태산 씨가 장난치는구나.
2: 태산이가 진짜 태산이는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0: 장난꾸러기 재능?
2: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애들 분위기를 좀 띄워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태산이가 그 재능의 영역에서 나오는 그 장난들이 있거든요.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진짜 쟤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딱 들면
0: 진짜 광기구나.
2: 분위기가 확 오르죠. 아, 저희도
1: 진짜 광기.
0: 진짜 광기구나.
1: 진짜 광기.
0: 허를 찌르는구나 태산 씨가. 와, 네. 나 상상이 안 돼.
1: 근데 거기에 진짜 광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0: 누구죠?
1: 이한 씨.
0: 아,
1: 이한 씨. 와.
0: 멋있게 던지는 이한 씨.
1: 네, 이 형은 진짜 뜬금없이 진짜 큰 웃음을 항상 줘요. 네.
0: 이한 씨는 조금 상상돼요. 약간 네. 엉뚱한 느낌 나.
1: 그래서 그걸 따라할 수 없고 네. 둘 다 따라할 수 없고 셋 다 따라할 수 없고 약간 그런 매력 있죠. 뭐 리우 형은 중간에 한 번씩 개그를 던진다던가.
0: 아, 리우 씨도 하더라. 네. 아, 리우 씨도 있어.
1: 네,
0: 그리고 리우 씨도 MC 많이 도와줘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0: 협조적인 스타일. 그래서 사실 보냈던 MC 보기 너무 편해. 재현 씨 있고 리우 씨 있고 이러니까.
1: 네. 성호 형은 또 이제 자제 시켜주고 역할들이 있죠.
0: 그렇지.
2: 네.
0: 성호 씨가 좀 캄하죠.
2: 네,
1: 맞아요. 원래 캄해요.
0: 그런 거 같아.
2: 성호는 네.
1: 이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0: 그런데 딱 네. 정해져 있네.
1: 네.
0: 근데 사실 둘 다. 개인적으로는 집돌이라고.
2: 네, 맞아요. 그냥 뭐 집에서 누워 있는 거를 좀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투소 생활 지금도
2: 네 하고 네. 있는데
0: 그래도 그냥 각자 방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
2: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0: 시간이 난다, 자유 시간 있다 그러면 뭐 삼삼오오 나가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집에서 쉬는 거를.
1: 네, 가족
2: 웬만하면,
1: 아니면은
2: 웬만하면.
1: 네, 웬만하면.
0: 아, 갑자기 목소리까지 나른해져. 아, 쉬는 게 최고입니다.
2: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지금 너무 갑자기 뭔가 와 상상 이미 와 있었어요. 숙소 침대에 이미 누워 있었어요.
2: 좋을 것 같아요.
0: 그 시간을 좋아하는군요. 네, 너무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시간이 너무 없죠 지금.
2: 이제 또 되겠죠. 그럴 시간이 네. 누워 있는 건 언제든 누워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그렇죠.
2: 네. 일은 아무 때나 시켜주시지 않으니까.
1: 그렇죠.
2: 그럼 쉴 때 열심히 해야 돼.
1: 네.
0: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 2023년 훗날 되돌아보면 힘이 될 한 해? 라고 하셨어요.
2: 네.
0: 23년도에 이렇게 말을 하셨대. 훗날 돌아보면 올 23년도가 힘이 될 거다. 이때가 데뷔했을 때죠?
2: 네.
0: 진짜 얼마 안 됐구나. 이제 3년.
1: 맞아요.
0: 데뷔한 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 한 거 기억나세요?
2: 네, 나요, 저는.
0: 어떤 의미로 했던 것 같아요?
2: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때.
0: 그러니까
2: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이 데뷔하고의 몇 년의 시간들을 잘 쌓아야 우리가 어렸을 적 꿈꾸던 그런 선배님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 년도를 우리가 잘 보내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0: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있든 이때를 돌아보면 힘이 될 거다.
2: 네.
0: 운학 씨는 좀 리더의 이런 태도 좀 공감하셨나요 그때?
1: 너무 공감하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느껴요. 저희가 냈던 노래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전에 냈던 노래들은 여태까지 더 사랑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신곡들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쌓이고 쌓이면서 실제로 저희도 그 시절과 그 노래들 조금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걸어온 저희에 대한 그건 있어요.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떠올리면서 힘도 나고 더 잘해야지 그때보다.
0: 아, 좋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데뷔 시절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2: 맞아요.
0: 그때를 떠올려 봤을 때 아, 그때 좀 요렇게 할 걸. 아니면 뭘 좀 더 할 걸. 아니면 데뷔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못 했네. 뭐 요런 거 떠오르는 거 있는지 궁금해요.
1: 근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못 따라해요. 데뷔 때 했던 거 못 따라하고
0: 심지어 뭘 더 하긴커녕 그때처럼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1: 그리고 그 데뷔 때 저도

0: 지금 저처럼 못해요.
1: 아
0: 그게 그렇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걔처럼 못하고 걔도 지금 저처럼 못하고 그게 있는
1: 아 그것도 맞네.
0: 네.
2: 그땐 진짜 하루하루를 지금도 그렇긴 한데 하루하루를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 아
2: 그냥 내일이 가수를 오래 하려면 아. 내일이 없을 수 있다.
1: 사실 근데 대중들이 그리고 팬분들이 이렇게 보이넥스도어를 바라봤을 때는 뭔가 든든한 부르두신과 든든한 지원 안에 네. 뭔가 되게 멋지게 데뷔한 케이스로 느껴져서 또 되게 여유 있는 어떤 애티튜드 재미난 애티튜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2: 갈증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아, 다시 돌아가면 좀 해보고 싶다는 게 어. 후회되는 게 가장 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멤버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잖아요. 문학이는 미성년자였고
1: 그렇지 그렇지
2: 그러다 보니까 아 뭐 인간 기문학 그러니까 미성년자 문학이 학생들이랑 멤버들이랑 일반인 친구들이랑 그냥 대화를 좀 더 해볼 걸.
1: 아
2: 그때는 뭐 애들을 몰아붙이기에 바빴어요. 아 더 해야지 이거 더 해야지 이거 이때 연습해야지 스케줄 가야지 해야지 뭐 해야지 맨날 이랬는데
1: 어 대기실에서 들은 말투다.
3: 아 저도 항상 이 말을 형이랑 같이 했어가지고
1: 해야지 해야지 야 오늘 완전 부셔야지 열심히 해야지
2: 너무 많이 애들을 몰아붙였다 보니까 지금 돌아와서는 미성년자의 문학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1: 그렇지.
2: 그래서 그 어렸던 친구들과 조금 더 대화를 해볼 걸. 아 그때는 지금이 지금은 아예 생각하는 거랑 아예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1: 또 리더로서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때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으면서도.
2: 네.
1: 근데 그때만 할 수 있었던 대화가 있었을 텐데.
2: 그건 네, 맞아요. 그것도 있죠.
1: 아 좀 더 오히려 여유를 가지는 생각을 내가 했으면 어땠을까 네. 멤버들한테.
2: 맞아요. 와, 미안한 것도 많고 그래요.
1: 그래도. 그때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또 이뤄낸 것들이 많으니까 어찌
2: 맞죠.
1: 보면 또 장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면 연습생 기간까지 하면 두 분은 데뷔한 지 3년 연습생 기간까지 하면 둘이 서로 만난 지는 몇 년 정도 됐어요?
3: 저희가 만난 지는 4년 된 것 같고요.
1: 4년 됐구나.
3: 왜 데뷔하기 한 반년? 반년 전에 만났으니까 형은
1: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거 변하지 않은 거 있는지 궁금해요.
3: 아
2: 완전 변한 거는 문아이가 성격이 진짜 많이 성숙해졌어요. 엄청.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너무 싫어하는데
3: 아니, 형은 항상 서운해요. 제가
2: 제가 이제 너무 싫은데 왜냐면 진짜 애기였거든요. 왜냐면 연습생만 오래 했었고 또 진짜 그 안에서 음악만 했었다 보니까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 와 얘 진짜 약간 그 청정물처럼
1: 아 너무 순수하고
2: 너무 순수하니까 아. 와 신기하다 했었는데 이제 너무 어른스러워지고
1: 성숙하고
2: 점점 성숙해지니까 그게 매년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이 저희는 완전 살 부대끼면서 생활을 하니까 그게 진짜 피부로 느껴져요. 이렇게 뭐 진짜 예를 들면 뭐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뭐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하면 막 와서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아. 했던 애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뭐 등을 두들긴다든지
1: 그렇지
2: 이러는 걸 보면은 뭐 제가 스케줄을 막 이렇게 하고 숙소에 들어오면 옛날 같았으면 형 게임할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형 오늘 괜찮았어요? 뭐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형 보면은
1: 철부지 시절이 돌아오지 않는 그립고
3: 저도 생각해보면 그거 엄청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6살 차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1: 뭔지 알겠네 그러면
3: 뭐 너무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1: 그 애기 같은 거 사라지면 괜히 서운한 거 있잖아.
3: 네, 제가 봐도 좀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럴 때 있어요.
1: 운학 씨는 반대로 재현 씨를 봤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3: 아 재현이 형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한결같은 사람이고
1: 오히려 한결같구나.
3: 마음이 굳은 사람 이고 이렇게 똑부러지고 약간 그런 형이어가지고 변한 거는 훨씬 제가 봐도 밝아졌어요. 형은 확실히 훨씬 밝아졌어요. 그래서 좋으면서도 가끔은 형이 걱정될 때가 많죠. 다시 언제 계속
2: 언제 그 시절에 돌아올지 몰라서
3: 형이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는 연습생들 고용 불안정 시기라고 연습생들 저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기에 형이
0: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됐으면서도 형이 걱정 많이 됐었거든요 그때. 형이 그래서
1: 진짜 앞만 보고 달렸구나.
0: 네, 네. 그래서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건 아닌지 형이 걱정될 때가 많아요 지금도.
1: 아까 얘기랑 연결이

0: 되네. 그래서 지금은 밝아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 시절에 앞만 봤던 그 시절의 멤버들하고 대화할 걸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로도 그랬군요.
1: 근데 이게 형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2: 완전 전 요즘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잘 되고 싶다 성공해야지의 개념이었다면 얼마 전에 운학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 팀을 오래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더 나아가야 돼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맞아요.
0: 그러려면 여유도 필요하고 네. 대화도 필요하고.
2: 그러겠다. 주변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1: 그래서 저희끼리 그때 얘기한 게 테이크 케어 하자.
2: 네, 서로 이제 운하이가 저한테 테이크 케어 하자. 서로 테이크 케어 요셀프 해라. 챙겨주지 못한다 서로.
1: 테이크 케어 요셀프.
0: 각자 좀 잘 좀 챙겨라.
2: 네, 스스로를 챙겨라.
1: 안 챙기면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0: 진짜 대화 많이 하는구나.
2: 네, 한번 시작하면 2시간, 막 3시간씩 해요.
1: 그리고 뭔가 잘 챙겨야 더 챙겨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낀 건데 활동하면서 저부터 일단 뭔가 잘 챙겨요. 제 팬들도 그렇고
0: 맞아.
1: 멤버들도 그렇고 주변 저희 구성원분들도 그렇고
0: 맞아. 남 챙긴다고 나를 못 챙기면 남도 잘 못 챙겨요 사실은. 네, 내가 네.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
2: 맞아요.
0: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죠. 보이넥스도어의 콜미 듣고 올게요.

0: 보이넥스트도어의 콜미 듣고 왔는데 이 노래를 재현 씨가 네. 직접 골라주셨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이 노래 좀 평소에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1: 요즘 많이 듣고 평소에도 많이 듣는데 감동이 있고 위로가 되는 노래인데 콘서트에서 진짜 이 노래만 들으면 이렇게 여기서 팬분들이 떼창을 해주시거든요. 내가 목소리 듣는 게 와 진짜 그거 그 파트 할 때 딱 와 가수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상하면서 좀 많이 들어요.
0: 팬분들 뭐 다 떼창하시겠지만 이 노래가 유난히 그 떼창곡인가 보구나.
1: 팬분들만 불러주시는 파트가
0: 그 파트가 있구나. 아, 그래서 평소에도 좀 그 부분을 불러주시는 상상을 하면서
1: 콘서트에서 딱 그 파트 곡을 기다리죠 계속.
0: 감동을 받으며 듣는군요 평소에도. 네.

0: 좋습니다. 보이넥스토어와 함께하고 있는 스펀광배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
1: 와.
0: 진지 드신 이야기. 재현 씨는 호불호 없이 모든 음식을 잘 먹고 운학 씨는 편식을 네. 많이 한다고? 맞아요?
1: 아, 네 맞아요. 네.
0: 이렇게 공공연히 말할 정도면 어지간히 좀 심한가 본데?
1: 저 좀 심한데 이해 좀 안 하기 시작하긴 네, 했으나
2: 많이 늘었어요 많이
1: 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도 편식이 좀 심한 편입니다.
0: 많이
1: 좋아 김치도 안 먹었었고 지금도 사실 진짜 맛있는 거 아니면 뭔가 안 먹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느낌 안 좋은 김치만 안 먹고
2: 옛날에 제가 많이 뭐라 했거든요.
1: 네.
0: 늦조김치만 먹으라고. 늦조김치만. 네.
1: 맞아요. 늦조김치만.
0: 돈 냈어? 맞아요. 편식한다고?
2: 네. 야채 좀 먹으라고.
1: 아니, 형이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저 이러다 병 걸린다 보다가.
0: 영양이 불균형인데.
2: 아니, 저 영양 불균형이 말도 안 돼. 삼시세끼 고기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고기만.
0: 아이고. 아이고
1: 팬분들도 걱정하고
2: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0: 그렇게
2: 유력하더라고
0: 뭐 사자도 아니고 그런 거 안 되지
1: 타코 같은 걸로 좀 채우고
0: 네. 아 조금 들어있는 거 네.
1: 그런 걸로 좀 채우고 햄버거나
0: 어허.
1: 채우거나 이제 아니면은 옆에 있는 이제 그 고기 먹을 때 양 쌈싸 먹고 이런 거 좀 하죠
0: 네. 그 정도만 먹고 아 그랬군요 그나저나 이제 좀 그 성인이 되셨으니까 네. 같이 뭐 맥주도 한잔 하고 그러세요?
1: 아 그럼요.
2: 네, 가정합니다.
1: 네.
2: 좋아요.
0: 자리를 네. 하긴 하는군요.
2: 멤버들끼리 많이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0: 그럴 때 좀 먹는 메뉴는 좀 어떤 걸로 하세요?
1: 안주요?
2: 너무 다양해가지고 진짜.
1: 전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형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저희는 고기 구워 먹어요. 그냥.
2: 네. 저랑 누나랑 먹으면 보통 고기 먹고.
1: 네. 저희 둘이만 씩 먹고요.
2: 태산이랑 이한이가 이제 진짜 그 참신한 안주 많이 가져오는데. 네.
0: 좀 먹는 거에 관심이 있구나 둘이.
2: 이한이는 진짜 막. 진짜 신기한 거.
1: 형? 아 형은
2: 아 형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1: 그런 거죠. 뭔가 우리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2: 먹태.
1: 먹태.
0: 아, 이한 씨가?
1: 네.
0: 아, 좀 아시네.
2: 꼬치류.
0: 아.
2: 야. 태산이는 다 탕류 좋아해요.
1: 맞아요.
2: 오뎅탕 이런 거.
1: 아, 절대 멍탕. 무조건 국이 있어야 돼.
2: 멍탕. 태산 씨 김치찌개.
1: 네.
0: 국물 있어야 되고.
2: 오,
0: 신기하네. 이한 씨가 진정한 안주류를 좋아하네.
2: 그래서 막 그게 이렇게 왜냐면 이한이 배부른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1: 과일 좋아하고
0: 약간 저도 좀 그런 쪽이라
1: 아 진짜
0: 그 먹태 좋아요 먹으면 입이 확 마르거든 그럼 그때 딱 술을 한잔 마시면 좋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좀 나뉘는군요 취향이
2: 그래서 다 이렇게 모아두고 다 같이 모여서
0: 둘은 고기 네. 안주 한 명 국물 한 명 술 안 마시는 사람 한 명 이런 식으로 네. 다 나눠져 있군요
1: 네.
0: 어허.
1: 그래서 저희끼리 만약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2: 네.
1: 밥을.
2: 아.
0: 통일해서 먹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각자 먹고 싶은 거 해가지고 네. 같이 나눠 먹는 느낌으로
1: 아, 아니요 다 같이 먹기 위해서 시켜서 그걸 와요
0: 모아서
1: 네, 모아서 같이 먹어버리는
2: 거죠 진짜 식탁을 안 쓰거든요
0: 네. 그럼
2: 바닥에서 먹어요
1: 바다를 사랑합니다.
2: 여섯 명이다 보니까
0: 어.
2: 그럼 대형 식탁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그 주방과 거실 사이 그 이렇게
1: 바닥
2: 그나마 제일 넓은 공간 거기서 여섯 명에서 아빠들이 이렇게 낑겨 앉아가지고 아, 옆으로 좀 가봐 이러면서 먹거든요.
1: 아 진짜 웃긴 거는 만약에
0: 장관인데
1: 그 옷이 덮여 있잖아요. 그럼 옷을 이렇게 옆으로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휴지깍을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 위에 올려두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볼거를 이렇게 집어먹고 이렇게
0: 아니 그 작은 식탁은 있고
1: 있어요
2: 없어요 아, 안 쓰잖아
1: 안 쓰죠 근데 있는데 안 쓰고 거기도 있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2: 다 바닥에다 두고 먹잖아
1: 네 진짜
0: 아이 뜨 유해네 이거
2: 하이퍼리얼리즘이죠
0: 장난 아니네
2: 보이넥스 도어입니다
0: 오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싶다.
2: 네.
0: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이게 아마 실력뿐만 아니고 무대에 대한 태도나 뭐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 멤버들과 함께하는 방식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두 분이 생각하는 성장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2: 뭔가 저희가 매 순간 어찌 됐든 사람은 계속 바뀌어 가잖아요. 변해 가잖아요. 나이가 들고 또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그냥 그때 걸맞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1: 그렇다.
2: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는 만큼 책임감도 당연히 생기고 또 행동할 때 조심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이렇게 상황과 경험에 걸맞게 사람이 좀 변해가는 게 무슨 일이 있었으면 거기를 그걸 통해서 또 얻고 또 변하고 하는 게 좀 성장인 것 같다.
0: 아 맞네.
2: 라는 생각을 좀 많이

0: 맞네 맞네. 은학 씨는 어떠세요?
1: 아, 성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영향이 됐든 밖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계속해서 점점 쌓여가고 경험이 되어가는 게 성장이 아닐까.
0: 두 분 다 뭔가 그 내가 스스로 키우는 성장도 있지만 상황이 바뀌는 것에 적응하고 계속 뭔가 쌓아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시네요.
1: 네, 네 맞아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0: 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가치가 있지만 네. 나는 상황에 맞게 계속 변해 나가겠다.
1: 맞아요. 변하는데 잃지 않는 중요한 건 가슴에 계속 새겨.
0: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0: 스포한 고향배 오늘의 보이넥스도어의 재현 씨 운학 씨랑 아 저는 우리가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 나눴지만
1: 네.
0: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라디오에서 뵌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아, 저도 아유, 감사합니다.
3: 이런 얘기 할 때 너무 좋아요.
0: 길게 얘기하고 네.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 어떠셨어요?
1: 진짜 선배님 가사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좀 대화해보고 싶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좀 가치관을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잠깐이나마 대화할 수 있었어가지고 저는 라디오를 떠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0: 나도. 고등학 씨는 어떠셨어요?
4: 저도 일단 전 어른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좋거든요. 제가 뭔가 좀 많이 배우고 저도 제 말을 하면서 뭔가 다시 되뇌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고요.
0: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4: 그리고 리패키지가 나왔는데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니멀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좋아요.
4: 같이 돌아봐요.
0: 저희 마지막 그 시그니처 질문이 있거든요. 네.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이거는 뭐 먼 미래도 되고 진짜 본액도 스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1: 저는 먼 미래.
0: 상관없어요.
1: 우리 운학이랑 멤버들이랑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0: 아, 그
4: 먼 미래. 정확히 지금 한 2000년이구나 지금 지금 한 62년쯤 됐습니다.
0: 30년이네.
4: 62년쯤 지금 저희는 케이스포돔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1: 2062년이면 몇 살이야?
0: 그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케이스포돔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1: 멋있다, 멋있다.
0: 네. 안녕하세요, 보이네 소아입니다.
1: 라이크리모
0: 소리 질러.
4: 아니 제가 G.O.D 선배님 콘서트를 너무 멋있으시지 않아요?
0: 진짜 멋있지.
4: 그래서 진짜 멋있지. 너무 그랬다.
1: 말도
4: 어쨌든
1: 안 되지,
4: 그 말씀.
0: 여전히 콘서트도 페스티벌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4: 진짜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0: 그런 걸 보면서 또
1: 레전드.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분들이랑 팬분들께도 직접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는 자주 드리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스포한 고향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규 앨범 때 뭔가 가지고 있었던 압박감이나 이런 거를 또 이번 곡 애니멀에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번 애니멀로 인해서 다 같이 뭔가 그런 억압 속에서 많이 벗어나고 다 같이 재밌게 놀아봤으면 좋겠고 모두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Yes.
4: 같이 삶을 즐겨봅시다. Let's go!
0: 자 2부 끝곡으로 두 분의 추천곡 할로로의 화해 이 노래 누가 골라주신 거예요?
4: 네 제가 골랐습니다.
0: 이 노래 들려드리고 보내드릴 건데 이 노래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4: 아니 제가 추천을 하기가 전인 좀 많이 전인데 네. 그때는 정말 선배님의 곡이 너무 좋아서
0: 할로로 씨 노래를 좋아해서 골랐는데
4: 네 너무 골랐는데 실제로 그 뒤에 저희가 싸워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싸우신

0: 분들 계시다면 선배님 곡 들으면서 또 화해 하시길 바라겠고 또 한우로 선배님 화해 많이 같이 사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 물이 빨개지네. 아 네. 진짜
0: 또 이렇게 땅 들어왔네요. 네 그래가지고
2: 아 너무 귀엽고 너무 솔직한 두 분과 네. 너무 재밌는 시간 가져봤고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건강히 활동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틀어드리면서 재현 씨, 운학 씨도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0: 네.
2: 하나 둘.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0: 쉴새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4: 아이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름 옷을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정리해야겠다. 근데 이거 리얼이에요. 저 옷 정리 진짜 안 해갖고 나 지금 큰일 났는데, 그 옷이 왜 이렇게 없지 하다가 저 구석에 보면 있는 막 그런 상태 아시죠? 나 진짜 정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컨셉이 무너졌네. 아이고, 혼잣말을 하는데 나 갑자기 DJ처럼 말했잖아. 어우, 밤에 너무 추운데 패딩도 같이 꺼내야 되나? 아, 혜빈아, 혜빈이구나. 너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었어? 뭐 뿌렸어? 감기 걸리는데. 아, 친구들 만나고 왔어. 근데 현타가 왔다고? 왜? 아, 친구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주술회전 굿즈 사는데 100만원씩 쓰고 카제하야 그 너에게 닿기를 보면서 설렘 느낀다고? 35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다고? 혜빈아, 이리 와봐. 시원한, 아니야, 너 시원한 거 마시면 안 되겠다. 따뜻한 거. 야, 내가 이게 여기 편의점이 따뜻한 걸 내가 파는지 모르겠거든. 있어. 아, 이때 따뜻한 음료수 줄 테니까 요거 일단 마셔. 옷이 춥게 입었으니까 따뜻한 거 마셔야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혜빈이가 정하면 되지. 그리고 내 기준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과 팬심, 그리고 끝없는 어떤 열정, 너무 부러워.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굿즈를 사는데 100만원 팍팍 쓸 수 있다는 거 나는 멋있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근데 혜빈이가 전 재산이 102만원인데 굿즈 사는데 100만원 쓰면 나도 말리겠지. 내 친구라면, 야, 2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혜빈이가 다른 거 잘하면서 잘 살고 있으면 난 뭐 어때, 그걸 누가 뭐라 해. 너가 좋으면 좋은 거지. 알겠지?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살면 되지 뭐. 그래, 다음에 또 봐. 안녕. 어? 용난용? 난용이? 난용아, 아이고, 너 수능 준비 잘하고 있어? 뭐?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었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졌다고? 아, 마음이 너무 편해서 불안해? 아, 이게 이렇게 편해도 되나 불안하다 이 말이지? 마음이 편안한데 마음이 너무 편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그래서 불안해져가지고 내가 지금 편한 건지 불안한 건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그럴 수 있어. 그럴 땐 말이지, 달달한 걸 좀 먹자. 달달한 거. 초콜릿 맛 우유를 좀 줘야겠다. 이거 좀 마셔. 진정해. 물론, 야, 40일 남았구나. 그래, 이때는 뭐 불안하고 이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도 되나 싶고 불안하면 불안해서 불안하고 그럴 수 있지. 난용아,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너를 믿어. 알겠지? 남은 시간 동안 차근차근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내가 유난히 못하는 영역을 내가 남은 40일 동안 해내겠다 이런 것보단 지금 세운 것을 잘 다듬고 실수 없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좋지 않을까? 응원할게. 화이팅! 소미야! 넌 어떻게 지내? 아, 고민이 있다고? 뭔데?

칭찬받으면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회사에서 칭찬받을 때 어색하다고? 이리 와봐. 너는 라면 줄게. 라면 요거 좀 먹어. 아니 왜 그러는데 뭐 이렇게 누가 칭찬하면 아 그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이런 건가, 옷이 이쁘다 이러면 아 이거 싸구려예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막 택 막 보여주고 이거 여기 거 이거 싸구려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칭찬을 못 받아들이든 막 그런 건가. 근데 왜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 그냥 고맙다 하면 된다고. 근데 또 그냥 넙죽넙죽 그렇게 받으면 또 안 좋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진 않아. 사실 우리나라는 어렵긴 하지. 근데 항상 나의 주장하는 바, 이런 거 의식하고 신경 쓰고 행동하면 더 어색해진다. 그냥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나마 낫다 주의긴 한데, 어쨌거나 너무 무조건 손사래부터 치기보다는 일단 감사를 한번 표하는 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 근데 뭐 아유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아 그래 보여요? 고맙습니다. 근데 막 사실은 별로예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 어떡하지? 아무튼 일단 먼저 한번 땡큐 하기, 요거 어때? 알겠지? 그래 또 봐. 안녕.

쿠팡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구원찬의 필요해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오신 분들 먼저 막 주변에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나? 아우 나 35인데 나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게 고민이라고 하신 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걸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내 가족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혹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보면 좋겠죠. 뭐 나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한다. 내가 생계를 집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누구 심리 그 박사님인가 뇌과학자님인가 누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 얼핏 들었는데 스마트폰 중독 너무 큰 문제 아닌가요? 이거 당장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 때문에 삶을 못 살겠으면 그게 중독이다. 근데 보면서 나 할 거 잘하고 살고 있으면 그건 뭐 그냥 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의견입니다만 전 일리가 있다고 봤거든요. 제가 더 많이 해서 그걸로 위안을 얻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내가 즐겁고 행복한데 내 일상에 지장이 없다면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나의 필수적인 일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기왕 덕질하시는 거 어떤 목표하신 어떤 그 일가를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분의 사연이었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거 내가 지금 편할 때 맞아? 이런 불안함이 든다고. 맞아요. 수능이 40일 남았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수험생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 40일 전 응원 제가 한번 시원하게 진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힘내셔서 마지막 40일 동안 또 스퍼트 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공감돼요. 사실은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저도 그렇고 많은 가수들이 리허설 때 잘 되잖아요. 리허설 때 막 예를 들면 높은 음 쭉쭉 올라가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쫙쫙 올라가. 그만 올라가지. 막 이런 생각 진짜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월하면 본 공연이 그렇게 안 되는 징크스가 다들 있더라고요. 저도 완전 그렇고. 그리고 리허설 때 막 자꾸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땐 너무 당황스럽고 막 심장이 뛰지만 내심 본 공연이 잘 되려나 보다. 막 이런 생각 실제로 해요. 그래서 너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불안한 그 마음 저도 너무 공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게 어색하다고 하신 분. 그러니까요. 너무 공감되고 그리고 다들 그러시죠. 오늘 너무 뭐 멋져요.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하면 될 일인데 아니에요. 저 자다 깼는데 막 저 오늘 엉망이에요. 막 하게 마련이죠. 다 그래 다. 싸구려 해요. 막 왜 그러세요 진짜.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쉽지 않아. 저도 제가 그 팬분들의 댓글 이게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막 그 막 사진 올리면 막 개안했어요. 막 이렇게 올리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도 쑥스러워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딱 고맙습니다. 딱 이러는 거 멋있게 아시겠죠? 스포츠 편의점 앞으로 여러분의 근황이나 고민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어떻게든 유행에 쫓아가 보는 요즘 그거 이번 주는 2030 세대의 놀이 트렌드를 찾아봤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놀이 문화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바로 혼놀. 혼자 노는 건 오래되지 않았나? 이게 뭐냐면요. 아하. 혼자 어디서 몇 시간 동안 노는지 나만의 맞춤 코스를 짜서 알차게 즐기는 게 또 대세래요. 그 약속 시간이나 뭐 서로의 취향 이런 거 알고 맞출 필요도 없고 모임 비용도 부담이 된다. 이러니까 차라리 혼자 놀겠다. 그래서 뭐 그 SNS에 혼자라서 더 좋아 북촌 이런 거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별 노래 네 이거를 혼자 노는 거 이렇게 타이틀로 쓰셨네요. 혼자 가면 더 재밌는 곳들 3만 원으로 덕수궁 6시간 혼놀 코스 와 너무 이해 안 돼요. 6시간 동안 덕수궁에서 혼자 놀면 난 너무 외롭고 심심할 것 같은데 아, 나 혼자 을지로 5시간 코스 올림픽 공원 혼크닉 아 제발 그만해 나 회크닉도 아직 힘들어 혼크닉 아 제발 그 피크닉은 죄가 없다 계속해서 회크닉 혼크닉 다 갖다 붙여 아하 매월 휴무에는 뭐 하지 물레 3시간 혼놀 코스 그러네요. 이런 게 많이 많긴 한가 보네. 친구가 없어도 사는데 딱히 불편한 게 없다. 진짜? 그래도 되게 순간순간 지치거나 외롭거나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친구 생각나는데 그래도 친구 아예 버리진 마세요, 여러분. 친구 생각날 때가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 아예 너무 혼자 놀지 마세요. 이게 맞아. 결론이 이게 맞아. 페퍼톤스의 페스트 듣고 올게요.

페퍼톤스의 페스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볼게요. 6276번님 자기 전에 샤워 싹 하고 수건 머리에 감싼 채로 장바구니 채우고 있어요. 내일 친구들이랑 글램핑 가거든요. 꼬치용 소세지를 3팩 살지 4팩 살지 혼자 세상 진지하게 수량 조절하면서 고민 중인데요. 장바구니 금액이 늘어나도 신나네요. 아 좋겠다. 지금 진짜 야외에서 바베큐 해먹기에 날씨 진짜 최고. 아무리 불을 피워도 이거보다 확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조금 힘들어. 낮에 살짝 더워가지고 조금 땀 살짝 나면서 이렇게 놀다가 밤에 바람 싹 불 때 바람 불 딱 피우면 따뜻해가지고 너무 좋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야외에서 바비큐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소세지가 좀 게르기라고 생각해요. 한 개만 맛있어. 그렇지 않아? 고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고기를 그 기름이 너무 많은 부위를 하면은 아무리 컨트롤을 잘해도 밑에 불납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수채. 그래서 고기가 쪽 지방이 좀 덜한 목살 부위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너튜브에서 보고 저도 이렇게 따라해봤는데 성공한 건데 그 숯불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불판을 좀 나눠주면 좋대요. 그래서 불이 붙으려 하면 고기를 얼른 불이 없는 쪽으로 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기름이 좀 떨어지고 다시 옮겨. 그렇게 두 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구우면 불이 안 납니다. 밑에서 기름 떨어져서 불이 확 올라오면 전부 다 그 끓음 고기. 시꺼먼데 속에 생고기인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6276님은 저한테 그걸 묻지 않으셨죠? 바베큐 꿀팁을 묻지 않으셨지만 부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갔다 오시고 7057님 자취하는 아들이 아내에게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스피커폰 해달라고 해서 같이 통화하는데 부부가 있는데 자취하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구나. 엄마 뭐해? 딱 한마디 묻고 끊더라고요. 왕서운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아내는 그 한마디에 싱글벙글이네요. 곧 중간고사라 집에 오지도 못하고 얼굴 못 본 지 2주가 넘었는데 아빠는 안 보고 싶나 봐요. 왕서운 엄청 서운해하시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 주신 아빠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짧게 통화해서 한번 서운하고 근데 그것도 나한테는 안 해서 두 번 서운하고 아이고 근데 저도 상상이 안 되긴 하네. 우리 딸들이 자취를 해서 서운해. 전화 안 하는 거 너무 서운해. 나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 자주 안 하는데 죄송해. 죄송해.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해치의 Sure.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이 노래 아마 제가 몇 번 추천했을 거예요. 윤상의 이사입니다. 저는 말이죠, 저갓경 이렇게 찬바람이 싹 불면 발라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만 나일론 기타 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나일론 기타가 뭐냐? 우리가 흔히 어쿠스틱 기타, 통기타라고 말하는 게 스틸 기타예요. 그 기타 줄이 스틸 소재입니다. 쇠, 철 뭐 이런 소재인데 나일론 기타는 그 줄이 나일론, 낚싯줄 같이 부드러운 소재로 된 게 나일론 기타예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클래식 기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서 연주하거나 스페니쉬 기타 락 이렇게 손가락 확 튕기면서 연주하기도 하는 그 소리.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연주 느낌으로는 보사노바 둥다릉당 둥다두둥다 요 소리 요거에다가 그 뒤에 딱 깔리는 타악기 소리 툭툭 탁탁 약간 탬버린 비슷한 거 반데이로라는 악기 그거 두 개가 딱 나와주면 저는 가을 느낌 물씬 느끼거든요. 브라질 느낌 싹 나면서 그런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또 요즘 이사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윤상의 이사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휴움 님입니다. 남자친구랑 싸워서 지금 일주일째 서로 연락 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남자친구 생일이라 제가 먼저 연락해보려고요. 사실 제 잘못으로 싸운 거라 생일 핑계 삼아서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겠죠? 아니, 할게요. 유유. 착하다, 착해. 이 정도면 착해. 흠님이 생각하시기에 흠님이 먼저 잘못한 거고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꼭 용기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흠님을 위한 플리. 미워했던 그 시간조차 전부 사랑이었나 봐.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다투고 나서 남자친구 생일을 계기로 먼저 연락해보겠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도 사실 다음 주에 내 생일인데 하고 있을 거예요. 자이언티 피처링 빈지노의 미안해, 김성철 그리고 최유리가 함께한 티라미수 케이크, 우효의 민들레까지 이 세 곡으로 풀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사연 주신 효님께 커피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 대본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연애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투면 먼저 대화 시도하고 풀어주는 편이냐? 거의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잘못도 거의 제가 하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그 서로 잘못이 있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조금 기분이 누그러졌을 때 제가 아쉬운 것도 얘기해서 받을 건 또 사과를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항상 미안하고 사과도 잘하고 이렇게 잘 지혜롭게 마무리 잘하나 봐. 싸움 앞에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충우돌 하고 막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하고 막 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저도 감정이 상한 채로 시간이 길어지는 걸 싫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는 게 싫어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다. 상대방은 감정이 상한 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야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거를 죄악시하고 왜 너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시간을 길게 가져! 나처럼 빨리빨리 풀란 말이야! 이것도 강요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사과는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마음이 풀리는 게 기준이잖아요.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과를 해버리는 것도 내 자유라면 그걸 받아주는 것도 상대방의 자유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죠? 저 오늘 너무 그 자꾸 교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감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서 들은 거 좀 들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어요, 저도. 자, 다음 주 여러분의 계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원모 찬스의 널 생각해.

0: 2시 후 FM 영화 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1: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얌! 얌님이요. 아까 우리 저기 그 뭐냐 이거 플레이리스트 사연 주신 분이 휴옴! 이분은 얌! 여러분 죄송한데 이름 좀 제가 발음하기 좋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휴옴! 얌! 얌님이 저 일단 전기장판 깔았어요. 아직 켜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추워지면 바로 전기장판 가동합니다. 저도 제가 작업실 이사한 곳이 이제 여름을 났잖아요. 에어컨으로 아주 문제없이 났습니다. 여기 바닥 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지금 좀 걱정인데 아 저도 안 그래도 최근에 이런 난방용품 이렇게 쓱 보게 되더라고요. 효과적으로 거실 방은 장비들이 문 닫고 장비들 켜면 금방 더워져 사실. 근데 거실이 문제인데 거실을 온풍기와 함께 뭘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좀 건조하지 않게 좀 잘 난방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고민 중입니다. 얌님 전기장판 벌써 깔았군요. 아 그러게 벌써 아니 아 올해 끝나겠어 이러다가 왜 벌써 겨울이 오고 난리야. 하지만 겨울이 오면 뭐가 온다? 소란 겨울콘이 온다. 겨울 잘 온 것 같기도 하고. 겨울 콘서트 소식이 오픈됐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고 내일은 스포왕 차트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 음악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아 다음 주 끝곡으로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이분이 나오시는군요. 김재환 지금 데리러 갈게. 혼자 있고 싶구나.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지금은 한창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이죠. 제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만은 부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속의 부산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면 배우 류승룡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2022년에 개봉한 영화죠.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와 제목이 같은 한국 영화입니다. 염정아 씨가 류승룡 씨의 이제 아내로 나오는데 아파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 선물로 이 무뚝뚝한 남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죠. 나의 첫사랑을 찾아달라. 그래서 아내의 생일 선물로 아내의 첫사랑을 찾기 위해 이제 전국을 돌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는 부산도 그 행선지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부산에 갈 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부산에 가면. 우리에겐 최백호 씨의 목소리로 익숙한 이 노래를 배우 류승룡 씨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부산 가고 싶어진 분들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달마시고개 노래에 나오는 달마시고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 문득 하게도 되고요. 마침 지금 또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부러워라, 부산영화제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예전에는 알라딘 이렇게 MBC 중계차와 함께 내려가서 현지에서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혼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는 FM영화음악이 영화제 가서 알라딘으로 방송할 여력은

0: 없는 관계로다가 덩달아 저까지도 지금 몇 해째 부산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매직아워 스페셜 F의 주제는 부산입니다. 영화 속의 부산. 부산에서 촬영한 작품은 너무 많고요. 그걸 뭐 다 후보로 삼기보다는 그래도 영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부산이 등장하는 영화로 좀 한정을 해서 제가 그냥 뭐 무작위로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영화들을 쭉 한번 이어보려고 하고요. 시작은 그래도 부산에 가면이란 노래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생은 아름다워를 오늘의 첫 곡으로 오늘의 첫 영화로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부산 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영화 속의 부산 하면 어떤 풍경이 또 어떤 장소가 생각나시는지 함께 추측하면서 또 생각나면 제보해 주시고요. 그 제보가 모이고 모여서 오늘 제가 소개하지 않는 영화들이 또 많이 모이면 뭐 한 줄을 더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평소에 오프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영화 속의 부산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노래만 들어도 영화 속의 그 장면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 육교에서부터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는 영화 친구의 그 장면. 그때 부산의 이곳저곳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이 노래와 함께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였습니다. 2001년 작품이고요. 곽경택 감독의 이 친구와 함께 영화 속의 부산이 우리에게 특히 더 좀 친근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부산 출신 곽경택 감독의 작품에서는 부산이 주요 배경으로 워낙 자주 등장하죠. 친구뿐만이 아니고 뭐 똥개나 사랑, 또 비교적 최근에는 극비수사 같은 영화까지. 그래서 영화에서 부산이라는 배경을 우리에게 친숙하게 만든 대표적인 감독이라면 곽경택. 그리고 또 한 분, 바로 윤재균 감독. 윤재균 감독 역시 부산을 배경으로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해운대, 예, 아예 부산의 지명을 영화 제목으로 삼은 해운대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 1번가의 기적. 1번가의 기적이 영화 속에서는 가상의 마을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실제 촬영한 곳은 부산의 연제구 물망골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상이긴 한데 가상의 공간처럼 안 느껴지는, 저거 부산인데? 하는 느낌으로 영화를 보았던 1번가의 기적도 윤재균 감독의 작품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영화를 찍게 되죠. 국제시장. 부산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영화. 이거 속편 지금 발표됐거든요. 속편도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겠죠. 2014년 영화 그 1편 국제시장 사운드트랙에서 곽진원과 김필이 함께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

0: 겨우 지지기네. 그죠?
1: 마지막에 황정민 씨 목소리죠. 경치 쥐기네. 그죠? 네. 영화 사생결단. 2006년 최호 감독의 영화. 사실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는 사생결단이었어요. 저는 사생결단의 부산의 그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항상 영화 속 부산하면 저는 사생결단을 그 영화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사생결단에서 누구를 위한 삶인가? 황정민, 유승범의 피처링, 그리고 리쌍의 노래 들려드렸고요. 이 영화에서 아예 그 영화 속에 유승범 씨가 연제구 연산동 일대가 내 무대다 뭐 이런 아예 대사를 할 정도로 부산이라는 지역에 아주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생결단. 그 전에는 국제시장에서 구세어라 금수나 곽진원과 김필의 노래였고요. 이 영화도 빼놓을 수 없죠. 부산하면. 무슨 영화냐고요? 일단 대사부터 한번 듣고 노래로 가볼까요?
2: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가 아버지랑 넋으로 잘한다! 에? 마, 네 할배를 봤으면은 네 행동을 제대로, 에? 마, 할배를 봤으면은 제일부터 해야 될 거 아이가, 에? 네 버터 괜찮아, 몰래 봐라! 왜 벌떡벌떡 쳐다만 보노? 에? 네 버터 전화 안 하나?
3: 아이씨, 왜 이러러 와가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0: 매직아워 스페셜 F 부산에 가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발맞추어 영화 속 부산, 영화 속의 주요 배경이 부산이었던 영화를 떠올리고 있는데요. 아까 장면 처음 1초만 듣고도 바로 영화를 떠올리지 않으셨나요? 이놈의 자식, 이것만 들어도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맞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경주 최씨 충렬공파 35대손 최익현, 최민식 씨죠. 그가 경주 최씨 충렬공파 39대손 최형배, 네, 형배가 아니죠. 행배. 최행배에게 족보를 앞세워서 뭔가 좀 형님 노릇을 해보려다가 네, 점점점. 그 재밌는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사생결단도 1990년대의 부산이 무대이고 범죄와의 전쟁 역시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이야기가 주로 좀 담겨 있어서 뭔가 영화 속의 부산하면 지금 현재의 부산의 모습보다는 좀 과거의 부산, 국제시장도 특히 그런 장면들이 많았으니까요. 친구도 그렇고요. 뭔가 좀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부산의 풍경들을 오히려 많이 떠올리게 돼요. 반면 비교적 좀 최근에 부산, 현재 부산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중에는 이 작품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에서 이제 천만 감독이 되신 거진 1700만 감독 장항준 감독의 리바운드라는 영화는 부산 중앙고등학교 농구부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보니 영화의 대부분을 실제 부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에 담겨있는 부산이 비교적 과거의 부산이 아닌 현재의 부산의 모습에 가깝죠. 그 중에서 강양현 코치, 영화 속에 안재홍 씨가 연기하는 그 코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선수의 집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때의 그 부산 풍경을 떠올리면서 그 장면 잠깐 다시 들어볼까요?
1: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래? 부터 바뀔게.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신나는 거, 우리가 미치는 거, 그거 다시 한 번만 해볼래? 농구?
2: 이제부터 저 혼자 안 할랍니다. 같이 할 겁니다. 애들하고.
1: 진짜로?
2: 진짜로.

리바운드의 그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이죠. We are young, fun. 그리고 피처링은 자넬 모네였습니다. 천만 감독이 되기 전에 장항준 감독의 영화가 리바운드라면 역시 또 천만 감독이 되기 전 이병헌 감독의 영화 첫 장편 영화는 힘내세요 병헌 씨라는 작품이었죠. 그 작품에도 부산이 나옵니다. 뭔가 부산이 좋은 기운이 있나 봐요. 부산에서 영화를 찍고 나면 천만 감독이 되네요. 장항준 감독은 리바운드 뒤에 왕가 사는 남자, 그리고 이병헌 감독은 힘내세요 병헌 씨 이후에 스물을 거쳐 극한 직업의 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내세요 병헌 씨에서는 이제 독립영화 감독이 부산영화제에 이제 무작정 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부산영화제가 열리는 그 기간에 부산에서 촬영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부산영화제의 어떤 풍경들이

0: 영화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의 형식처럼 만든 작품이라서 뭔가 연출한 장면도 있지만 그냥 실제로 가서 그 현장을 찍은 장면도 많이 영화에 담겨 있어요. 그들이 부산 영화제에 참석하려고 부산에 가는 영화 속의 그 짧은 장면 살짝 들어볼까요?
1: 그 기간 병원 씨와 친구들은 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으로 향했다.
2: 야, 잘 됐어. 어? 올해는 부산 못 가나 했는데 안 그래 친구들?
3: 야, 우리 영화 밀려가지고 여기 오는 게 잘된 건 아니지.
2: 왜 임마? 아직 엎어진 건 아니야 임마.
3: 엎어지면 안 돼. 나 내 대사 다 외웠어.
2: 고생했다. 야, 그 대사 두 줄 있는 거 외우느라 무지하게 고생했어.
3: 다 왔다.
2: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3: 야, 근데 니들 왜 나 부산 한 번도 안 봤거든요.
2: 야, 너는 운전할 때가 제일 멋있어.
4: 영화제고 뭐고 떠나서 난 바다가 좋아요. 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맛있고 그걸 건져내서 파는 사람들 땀내도 멋있고 너 빠져 죽게 해도 한강보다 스케일 있고 확실하니까.

힘내세요 병원 씨라는 영화의 삽입곡 마마 고릴라의 파이어 댄스였습니다. 2013년 이병헌 감독의 작품. 이 영화 개봉 당시 관객 수가 3,900명으로 되어 있네요. 데뷔작에서 3,900명의 관객을 만난 감독이 몇 해 뒤에 이제 극한 직업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영화 가운데 한 편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작입니다. 2023년 교토에서 온 편지. 제목에는 교토가 들어가지만 영화의 주요 배경은 부산, 그 중에서도 영도입니다. 교토와 영도라는 두 개의 공간, 그 두 곳을 연결하는 매개체는 편지고요. 우연히 부산 집에 왔다가 엄마 방에서 일본어로 쓰인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딸이 그 편지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이야기가 교토에서 온 편지. 이 영화 되게 괜찮았습니다. 김민주 감독, 실제로 부산 영도 출신이고 영화 속의 영도가 뭔가 범죄의 현장으로만 나오거나 너무 예쁜 관광지로만 그려지는 게 안타까웠다. 너무 그 외부인의 시선만으로 그려지는 게 영도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바로 그 영도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 연출로도처럼 영화 보고 있으면 제가 어느새 그 영도의 언덕길에 어느 평상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에게는 영화적인 공간이 아닌 정말 사실적인 공간으로 부산을 기억하게 해준 영화 가운데 한 편, 교토에서 온 편지. 몇 명 빼고는 조연부터 단역까지 거의 다 모든 배우가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캐스팅을 했대요. 이 영화에 한채아 배우도 나오고 한선아 배우도 나오는데 한채아 배우가 이제 큰딸, 한선아 배우가 둘째 딸 그렇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고향이 부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낳거나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야말로 부산 영화 교토에서 온 편지도 이 기회에 제가 꼭 추천을 하고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권현정 음악감독의 스코어 준비했습니다. 교토에서 온 편지.

0: 교토에서 온 편지에서 권현정 음악감독의 교토에서 온 편지, 이어서 2021년 영화죠. 강하늘 그리고 천우희 배우가 주연을 맡은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서 Greet Me With Your Hello, 신현아의 노래였습니다. 교토에서 온 편지가 교토와 부산 사이에 편지가 매개였다면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서울과 또 부산 사이에 편지가 매개였죠. 부산에서 헌책방을 하고 있는 천우희 씨네 가족이 영화의 이야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부산에 가면, 부산 영화제 기간에 맞추어서 영화 속 부산을 떠올려봤는데요. 마지막 영화는 블랙팬서를 떠올려봤습니다.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는 한국어를 들어야만 했던, 한국에 계시는 그 시장에 계시는 아주머니 한국말이 오히려 외지인보다 더 어설펐던,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웃겼던 그 부산 장면에 이어서 부산 어느 클럽에서 위스키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던 그 장면에 흐르던 곡 Pray For Me, 켄드릭 라마와 위켄드가 함께한 노래까지 이어드릴게요. 이렇게 이 곡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1: 소피아 아줌마, 얼굴 보니 좋네요.
2: 이 두 명은 누구야?
1: 나이로비에서 온 친구들이 부자예요. 좋은 분들이에요.
2: 살고 책이 좋아하나 이라고? 너같이?

0: NBC FM for you.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07 GS건설.

0: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깊이 느끼거나 놀라워하면서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감탄이라고 하죠. 감탄을 잘하는 사람은 자주 그리고 오래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와! 어머! 하면서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소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래전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혼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 좋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감탄이겠죠. 대단한 걸 발견했다기보다는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마음. 네, 어쩌면 진짜 감탄은 그렇게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11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마마무의 오아예였습니다. 감탄. 아, 저는 오늘 무슨 감탄을 하면서 일어났지? 아, 오늘 이렇게 뭐랄까요? 그 출근을 하는데 거뭇거뭇한 거예요. 아직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순간 좀 예쁜 거예요. 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이게 해 뜨는 풍경이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어둑어둑한 순간에도 하늘이 아름답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탄들. 그러니까 그냥 잠깐 지나치는 그런 감탄들이 또 모이고 모이다 보면은 그게 행복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네, 7421번님께서요. 매일 새벽 영디 목소리를 친구 삼아 달리고 있어요. 10월 11일은 11살 우리 귀여운 아들의 생일이라서 선물처럼 들려주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가을 햇살을 닮은 다호나 엄마 아빠의 인생에 선물처럼 와줘서 고마워. 우주만큼 사랑해 하셨습니다. 오, 가을 햇살을 닮은 다혼군의 11번째 생일이군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마침 일요일이니까 엄마 아빠랑 하루 종일 아주 그냥 알차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네,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매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그래.
3: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1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1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할

0: 하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루제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크온 프루지오 대우건설.
2: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네, 새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용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용입니다.
2: 네, 이제 가을이 됐는데요. 작가님께서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 아무래도 뛰기 가장 좋은 계절이어서 그런가. 얼굴이 굉장히 좀 환해지신 것 같기도 해요.
3: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요즘 날씨 뛰지 않으면 오히려 범죄입니다. 아, 네, 나가야 돼요.
2: 저 지금 범죄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3: 나가야 됩니다. 이 날씨를 그냥 날릴 수 없어요.
2: 아, 그거는 네. 맞아요.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되는 날씨인데 마라톤을 또 계획하고 계시죠?
3: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작년 생각해보면 올해는 많이 나가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대청호 마라톤 하나 신청해놨고 그리고 11월 달에도 또 하프 마라톤으로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와, 그 바쁜 와중에도 그럼요, 또 네. 마라톤을 나가시네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 오프닝에서 러너스 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오우.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작가님은 러너스 하이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3: 저도 비슷하게 느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진짜요? 뛰다 보면 네. 어느 순간 힘든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 약간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그러니까 웃음이 이렇게 번지는
2: 고통은 안 느껴지고요?
3: 안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면서 이렇게 웃음이 번지는 저는 약간 음악이 네. 약간 좋은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확실히 뛰다 보면은 그런 감정 느껴집니다. 네.
2: 이게 근데 막 1, 2km를 뛴다고 해서 느낄 수 있지 않잖아요.
3: 쉽지 않죠. 1, 2km에서 쉽지 않고 보통 이제 그래도 적어도 10km 정도는 뛰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그럼 전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부터 소개해주세요.
3: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탐구 에드워드 엘가입니다.
2: 오, 네. 이분을 안 했었군요.
3: 그렇죠. 영국 클래식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엘가 편 준비해봤는데 엘가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힘차고 당당한 위풍당당 행진곡일 겁니다.
2: 그렇죠.
3: 하지만 엘가의 음악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넨 다정한 인사와 친구를 향한 깊은 우정, 전쟁 이후의 쓸쓸함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채로운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정식 음악 교육의 중심에서 조금 비껴나 있었던 그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자리에 오르면서 클래식의 변방이었던 영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그런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2: 네.
3: 엘가의 삶과 음악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위풍당당한 엘가보다 조금 더 넓은 그의 음악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2: 네, 저는 엘가 하면은 위풍당당 행진곡도 있지만 사랑의 인사도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3: 맞습니다.
2: 그래서 되게 전형적인 음악의 과정을 밟았겠거니 했는데 교육의 중심에서 좀 비껴나 있었다고요.
3: 맞습니다.
2: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곡들이 그럼 나올 수 있었나요?
3: 네, 일단 출신 자체가 시골 마을 출신이었어요. 이 1857년 영국 우스터 근교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2: 너무나 런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음악만 들으면.
2: 네. 네.
3: 하지만 시골 출신이었고 실제로 엘가가 평생을 이 시골 출신이라는 거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2: 컴플렉스였군요.
3: 그걸 뭐라고 할까요?
2: 컴플렉스.
3: 네, 컴플렉스를 네,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근데 피아노 조율사이자 악기점을 운영하던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여러 악기와 악보를 가까이 하면서 자라게 됐는데
2: 네.
3: 정규 음악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았기보다는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스스로 음악을 익힌 시간이 많았고 이 젊은 시절 연주와 레슨을 병행하면서 작곡가의 꿈을 조금씩 키워나가게 됩니다.
2: 네.
3: 그러던 중 자신의 제자였던 이 캐롤라인 앨리스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앨리스가 아직 무명이었던 엘가의 재능을 믿고 꾸준히 응원해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이제 되게 됩니다.
2: 네.
3: 그래서 엘가는 1888년 이 앨리스와의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짧은 작품 한 곡을 선물하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사랑의 인사, 네, 이 작품입니다.
2: 그러니까 사랑...

0: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보답한 거네요. 그렇죠. 오, 너무 로맨틱해요.
1: 맞습니다. 아무래도 엘가가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게 네. 이제 음악 작곡이니까 그걸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겠죠.
0: 그렇군요.
1: 짧고 단순한 선율을 가지고 있지만 담백한 선율과 함께 초기 엘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고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쓴 작품이지만 오늘은 좀 더 풍성한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요즘 또 결혼식 절이잖아요.
1: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0: 이 곡을 결혼식 가면 안 트는 네. 결혼식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한테 익숙한데 그럴만하네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곡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작품 번호 12번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작품 번호 12번 감상하셨습니다. 네. 아, 역시 아름답네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1: 맞습니다. 우아하고 네. 네, 풍성하고.
0: 아, 그러니까요. 결혼식 지금 갔다 온 것 같아요.
1: 항상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친척들과 네. 인사할 때 아, 네, 이 장면이 그쵸. 펼쳐지죠.
0: 아, 좋습니다. 사랑의 인사는 어떻게 보면은 엘가의 사적인 사랑을 담은 작품이라고 그러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사랑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지만 그 후엔 또 어떤 곡들을 선보였는지도 궁금해지네요.
1: 네, 이 엘가는 결혼 후에도 한동안 지방에서 연주와 레슨을 병행하며 작곡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방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좀처럼 큰 명성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1899년 42살의 나이에 굉장히 늦죠.
0: 네.
1: 발표한 수수께끼 변주곡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단숨에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 작품은 또 엘가의 아내와 친구들을 한 사람씩 음악으로 그려낸 그런 변주곡이었습니다.
0: 네.
1: 각 변주에는 인물의 성격이나 말투, 엘가와의 관계가 또 담겨 있는데 작품이 이제 제목이 수수께끼 변주곡이잖아요. 이 제목이 수수께끼인 이유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숨은 주제가 있다고 엘가가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께끼 변주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0: 지금까지도요?
1: 그렇죠.
0: 그럼 이 수수께끼 변주곡이라고 붙인 사람도 엘가
1: 아, 그렇죠. 네네네.
0: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0: 작곡했겠죠.
1: 네. 네.
0: 자, 아홉 번째 변주를 한번 들어볼 텐데 님로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가의 절친한 친구이자 출판인이었던 아우구스트 예거라는 인물을 묘사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님로드가 무슨 뜻이죠?
0: 네, 이 아우구스트 예거에서 예거가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으로 유명한 성경 속 인물인 님로드를 암호명처럼 붙였다고 해요.
1: 약간 별칭처럼 그렇죠,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뭔가 수수께끼스럽잖아요. 네. 하나 꼬아놨으니까. 자, 슬럼프에 빠진 시기 그를 누구보다 격려해 주었던 이 예거와의 우정을 담아낸 곡. 느리고 장중하게 시작해서 점차 감정을 키워가며 우정과 위로의 정서를 담아냅니다.
1: 네,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 바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에드워드 엘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 함께하셨습니다. 앞서서 수수께끼 변주곡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0: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성공의 길을 걷게 되었겠네요.
1: 그렇죠. 이 수수께끼 변주곡의 성공 이후 엘가는 영국 대표 작곡가로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 무렵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사용할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이때 엘가가 작곡한 작품이 바로 필생의 역작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이었습니다.
0: 아, 나오는군요.
1: 그렇죠. 이 작품은 초연에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 당시 영국 사회의 어떤 자신감과 제국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음악처럼 받아들여졌고 엘가의 이름을 대중에게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0: 도 여전히 1번만이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자주 또 연주가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힘찬 행진 리듬과 화려한 관현악 사이로 펼쳐지는 중간부 트리오 선율, 이 웅장하면서도 노래하듯 서정적인 선율이 일품인데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각종 공식 행사나 특히 졸업식에서 그쵸? 자주 예, 연주되는 음악으로 익숙합니다.
1: 이게 참 행진곡들은 정말 많은데 다른 곡들도 또 물론 훌륭하겠지만요. 이 곡이 유독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연주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떤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냥 들으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멜로디를 또 사용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오, 정말 이 부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죠. 이 곡이 또 1901년 10월 19일 이 리버풀에서 초연이 됐는데 그때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며칠 뒤 런던 퀸즈홀에서 이 헨리 우드라는 지휘자의 지휘로 연주가 됐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또 워낙 뜨거워서 같은 곡을 다시 연주해야 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한 곡을 무려 3번이나 와. 연주할 정도로 또 큰 인기를 환호를 얻었다고 합니다.
1: 와, 그때로 치면은 정말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너무 히트곡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귀는 어떻게 보면은 변하질 않는 것 같아요.
0: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1: 그때와 지금이나 명곡은 명곡이다. 대중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그 곡 바로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듣고 오시죠.

0: 네,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함께 들어봤는데요.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이 음악은 항상 배경음악으로만 듣게 되잖아요. 근데 행사장, 뭐 졸업식, 체육대회 이런 데 갔을 때.
1: 그쵸.
0: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느린 박자의 부분이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나? 행진곡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진곡은 되게 힘차게 달려야 될
1: 맞아요,
0: 것
1: 맞아요.
0: 같고, 되게 빠른 비트에 정말 막 금관악기 빵빵 울려 퍼지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이 위풍당당 행진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멜로디가 느린 박자로 되어
1: 그쵸.
0: 있다.
1: 맞아요.
0: 이게 정말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중간에 트리오 선율이 그 곡의 어떤 메인처럼 인식이 되는 행진곡이 말씀 듣고 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보통 이제
0: 도입부가
1: 도입부나
0: 중요하죠.
1: 끝에 후반부에 이제 딱 고조되면서 올라갈 때.
0: 네.
1: 예, 그런데 이 곡은 그러네요. 그런 힘이 있네요, 또.
0: 그쵸. 네. 멜로디가 역시 좋으니까 또 이런 부분이 집중이 되네요.
1: 맞습니다.
0: 자, 다음으로 만나볼고, 그럼 어떤 곡인가요?
1: 네,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된 엘가는 이제 기사작위죠. 썰
0: 네.
1: 작위를 받고 영국 대표 작곡가로 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그의 음악과 삶의 분위기는 크게 또 달라졌는데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이전과 같은 화려한 작품보다 훨씬 내면적인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0: 네.
1: 1919년 완성된 첼로 협주곡 이단조는 그런 말년의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인데요. 전쟁 이후의 상실과 고독이 이 곡에도 짙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중진 작곡가로서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0: 위로하려는 목적을 담았던 것이죠. 초연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후 재평가되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첼로 협주곡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1960년대 첼리스트, 이 여성 첼리스트인데 자클린 뒤프레라는 첼리스트가 있어요. 그 연주자가 연주하면서 이 곡이 사실 별로 안 유명했는데 네. 이 정말 역사적인 연주라고도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요? 이 연주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 1960년대.
0: 그렇죠. 네. 자, 1악장, 2악장 사이에 휴지부, 쉬어가는 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악장은 첼로의 무거운 독백으로 시작해서 깊은 쓸쓸함, 마치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쓸쓸함을 들려주고 2악장은 빠르고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시키는 곡입니다. 깊이 침잠하는 감정과 불안한 에너지가 교차하는 이 협주곡의 매력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두 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1악장과 2악장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중 1악장과 2악장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0: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청.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진의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0: 한성건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3: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5: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6: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9: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0: 자,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탐구 에드워드 엘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진짜 엘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진짜 인간적인 작곡가였네요.
11: 그렇죠.
10: 네, 사람들의 네. 마음까지 보다듬어주는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11: 맞습니다.
10: 첼로 협주곡 이후에는 어떤 작품들을 썼나요?
11: 네, 이 엘가는 첼로 협주곡 이후 사실 점차 이 작곡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920년 아내 앨리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큰 상실감에 빠지면서 활발하게 작품 발표를 하지 못했는데
10: 네.
11: 이 앨리스가 사실 오늘 이제 엘가의 삶을 쭉 훑느라고 앨리스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앨리스가 없었다면 아마 엘가도 없었을 거예요.
10: 그래요.
11: 네, 앨리스가 이제 귀족 출신입니다.
10: 아~
11: 그러니까 엘가가 시골 출신으로 받았던 그런 어떤 자격지심들을
10: 네.
11: 앨리스와 만나면서 많이 상쇄가 됐고 실제로 귀족 사회에 엘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엘가가 약간 이제 신분적인 어떤 상승을 이뤄냈던 그러면서 이 작곡으로도 일이 술술 풀렸던 그런 어떤 평생의 은인이자
10: 그러네요.
11: 네, 인연이었던 그런
10: 사람
11: 사람이었습니다.
10: 이상이었네.
11: 맞습니다.
10: 네.
11: 네,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점점 창작 활동이 줄어들었고 말년에는 고향 근처에서 비교적 또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93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영국 음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존경받게 되고요.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영국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10: 네.
11: 자, 마지막 작품은 화려한 성공 이전 이 젊은 엘가의 섬세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세레나데 2단조 중 2악장 준비해봤습니다. 새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이고요. 2악장 라르게토는 부드럽고 차분한 선율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엘가 스스로도 특별히 아꼈다고 전해지는 작품이고 이 온화하고 서정적인 엘가의 모습과 함께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또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10: 네, 그럼 이 곡을 들을 때는 우리 빵그리 분들이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으면 좋을까요?
11: 이 곡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느리고 우아하게 차분하게 흘러가는 곡이다 보니까
10: 네.
11: 뭔가 해질 무렵의 영국 그리고 이 엘가의 출신이었던 시골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바람은 살살 불어오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혼자 천천히 걷고 있는 예, 그런 네. 느낌이죠.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다 이 현악기들이 어떻게 서로 선율을 주고받는가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 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는 엘가 하면은 사랑의 인사 외에도 더 많은 곡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인간적인 작곡가 엘가였습니다.
11: 네.
10: 끝곡으로 에드워드 엘가의 세레나데 2단조 중 2악장 남겨드리면서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이영은
11: 저는 김기용이었고요.
1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딱 10월 이맘때쯤 짙은 향기를 내뿜는 꽃나무가 있어요. 바로 주황빛의 꽃을 피우는 금목서입니다. 꽃향기가 만리까지 퍼진다고 해서 만리향이라고 불리는데요. 금목서에 관련된 재밌는 설화가 있는데 어때요? 들려드릴까요? 이야기 갑니다. 한 청년이 금목서 나무 숲에서 만난 선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만을 남긴 채 떠났어요.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청년은 평생을 선녀를 찾아 헤맸고요. 금목서의 향은 영원.

환한 사랑과 그리움의 상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렇게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네요. 금목소 향이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죠? 딱 개화해서 향기가 진할 때라고 하니까 가을 냄새 충전하고 싶은 분들 오늘 시간 내서 금목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0: 조유리 이석훈 함께한 가을 상자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금목사 향 진짜 좋다고 작가들이 다 너무 좋잖아 막 이렇게 했는데 저 약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맡아봤겠죠? 예, 금목사 찾아보니까 나무는 종종 보던 나무이긴 한데 향수나 바디 제품으로 또 이 향이 많이 쓰이고 있대요. 너무 좋아서. 전국 금목사 명소 알려드립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구례의 천개의 향나무숲, 부산의 유엔조각공원 이외에도 남부지방의 다양한 사찰에서 금목소를 만나보실 수 있대요. 저도 한번 찾아서 오늘 향 맡아보겠습니다. 아, 가을 되니까 기분 좋은 식물들, 자연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기분 좋게 저희도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와 함께해요. 3,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악 로맨스 영화 세븐데이즈 세븐피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다운 감독과 배우 임진아 배우와 함께 세븐데이즈 뮤직으로 꾸며볼까 해요. 특별한 라이브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영화는 10월 말에 개봉 예정이겠죠?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아침 행복 원래 주말 아침에만 하는데 연휴가 많아서 거의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아침에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정규 코너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0988번님 가을 느낌이 이제 물씬 납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네요. 저는 애들이 감기 걸려서 휴일 내내 어디 못 가고 집콕했어요. 힐링 음악이 필요해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신청합니다. 어떻게 가족들 중에 감기 걸린 분 있으면 그냥 가족들 다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쉽지 않죠. 집에서 또 있는 동안도 사실 이렇게 창밖에 가을 풍경 보면서 또 원하시는 음악 라디오로 흘러나오면 이것만큼 또 좋은 추억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추억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나누고 싶은 일상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지금 들려드립니다. 올리비아 딘, So Easy.

딘 소 이지 듣고 오셨어요. 굿모닝 FM 태입니다. 아침에 행복, 여러분들의 행복한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3970번님이 가족들이랑 대하축제 다녀왔는데요, 초육 아들이 지난 추석 때 받았던 용돈을 털어서 새우를 쌌습니다. 주문할 때 세트 메뉴를 먹어야 하나, 단품으로 새우를 잔뜩 시켜야 하나 엄청 고민했습니다. 네. 부모님 말투 왜 이래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러신 거예요. 뭐 쓴다를 쓰시는데, 예, 쓰신 필력으로 봐서, 예, 초육 아들의, 예, 의지가 아니고 분위기상 너가 이번에 사는 거니 이러 끌고 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특하네요. 이게 추석 때 받았던 용돈 쓰기 쉽지 않은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 어린이 만렙이라 하고 싶은 게 명확할 텐데, 그 명확한 것 중에 가족을 위한 게 있다는 게 너무 사랑스럽네요. 행복하시죠? 김예은님이 고2 학생입니다. 고3 언니 오빠들의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현재 저도 내신 챙기고 공부하느라 하루하루가 수능 보는 고3 같아요.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루시의 개화입니다. 그렇다. 요새는 또 내신 챙겨가지고, 아, 일단 뭐 정시보다는 수시로 많이 또 지원을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내신 챙겼던 분들은 늘 잘해야 되네. 그것도 그것대로 너무 힘드네요, 그죠? 예은이 근데 잘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대학 가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안 통하더라고. 대학 가면 뭐가 다 달라진다는 게 안 통해. 하지만 예,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미션이 이제 수능이 있으니까 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예은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루시의 개화 들을게요.

7951님이 테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곡 되나요? 들으면 가을 아침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땐요. 하트 해주셔가지고 띄워드렸습니다. YB의 노래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루시의 개화였습니다. 아침 행복. 새싹 문자예요. 4885번님이 GOD 어머님께 신청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하도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가 중국집에 데려가 주셨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제 것만 사주시고 어머님은 배부르다며 안 드셨죠. 어머. 당시 라디오에서 어머님께 이 노래만 나오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구절에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나요. 유유. 근데 진짜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진짜 생선 머리만 드시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로. 저희 아버지도 생선을 사면 생선이 비싸니까 머리 부분만 아버지가 이렇게 떼가서 드셔가지고 나는 머리가 제일 맛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생선 사면 제가 아버지 머리만 떼드는데 몸통 드릴게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아 근데 이런 사연이 있어요 다. 그죠? 울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어머님께 띄워드릴게요. GOD의 노래 들으시고요. MBC 김태훈 기자와 관중석 1열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기로 직관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0: 시간이 지나도 이름만 들으면 그때 장면 딱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억 속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MBC 김태현 스포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예. MBC 스포츠 뉴스에서도 네. 매일 뉴스를 이제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2: 맞습니다. 본업 열심히 하고 있죠.
0: 실제로 3864번님께서 기자님, 기자들이 뉴스 리포트 준비하는 과정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준비 과정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네. 이번 주 생각해보면 저기 이천 경기도 이천에서 이제 장애인 이제 국가대표분들이 이제 아시안게임 또 하거든요. 장애인 예. 아시안게임 맞아, 이제 맞아. 그거 이제 결단식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이

0: 면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뭐 기자회견을 하면 선수들의 말도 듣고 아 저 멘트 좋다 저거 꼭 살려줘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잘 기억해뒀다가 기사에 열심히 반영하고 또 돌아와서 이제 기사 쓰고 또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면 하루가 끝납니다. 하루가 길어요.
1: 쉽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쉽지 않지. 현장도 가야 되지. 네, 뭐. 녹음도 따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0: 네,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겠습니까.
1: 아, 그렇습니다. 아, 멋집니다. 그 취재를 나가면은 네. 취재비는 따로 나오나요?
0: 아니 제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아, 정말로?
0: 그럼요, 다 월급을.
1: 나갈 때 기름비, 뭐, 아, 뭐 식대 이런 거 아, 뭐, 지원되나요?
0: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월급에 이미 다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또 이제
1: 월급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1: 아니, 제 직업이 아니라 제가 마음껏 외쳐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주세요 좀.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일 기분 좋은.
1: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석 1열 만나볼 스포츠 영웅 누구인지 기자님이 브리핑 해 주시죠.
0: 1992년 8월 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언덕. 30도가 넘는 폭염과 찌는 듯한 습도 속 마라톤 풀코스의 가장 혹독한 구간인 35km 지점에 다다르자 죽음의 코스라 불리는 가파른 언덕이 선수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옆에서 바짝 붙어 달리던 일본 선수와의 피말리는 선두 다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단 선수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주저없이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1936년 베를린의 손기정 이후 무려 56년 만에 올림픽 마라톤 정상을 차지한 주역,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입니다.
1: 황영조, 와. 안 그래도 요즘 가을 날씨가 선선해서 마라톤 대회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 각 지역에서.
0: 저 주말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1: 예, 또 러닝 뭐 어마어마하게 제 주변에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관중석 1열 황영조 선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부터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챕터는 페이스메이커로 시작한 마라톤입니다.
1: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우리가 있는데 황영조 선수가 원래는 페이스메이커였어요?
0: 아, 이게 또 좀 사연이 있는데 예. 일단 페이스메이커가 뭐냐?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경주나 자전거 경기에서 이 속도와 리듬을 조절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데요. 네. 황영조 선수가 뭐 원래는 페이스메이커다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이고. 마라톤을 시작한 계기와 좀 관련이 있는데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궁금해.
0: 일단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면요. 이 1970년 강원도 삼척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황영조는 이 어릴 적부터 남다른 폐활량을 타고났습니다. 이 황영조 선수의 어머니가 이 제주 출신 해녀로 바닷속 깊은 곳에서 숨을 참으며 물질을 하던 강인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요. 이 황영조가 어린 시절에 이제 물속에 들어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혼자 숨을 참는 내기를 했을 만큼 좀 타고난 폐활량과 끈기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래에 비해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힘도 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영조 선수가 처음부터 마라톤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 동네에서 좀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뭐 유도부, 육상부, 수영부 등 여러 운동부에서 가입을 권유받은 황영조는 그중에서도 사이클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이클 선수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지만 이 크게 성에 차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사이클이 또 아무래도 좀 장비가 고가이기도 하고 이제 육상부로 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면 좀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될 거라 여겨서 이 종목 전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강릉 명륜고로 진학을 하면서 육상을 시작한 황영조 선수가 처음에는 뭐 1500m 이렇게 중거리 종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나중에는 5000m, 10000m 등 본격적으로 장거리 종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황영조 선수가 이제 뒤늦게 시작한 육상이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혹독하게 훈련을 했는데요. 강원도 산길과 도로를 이제 매일 40km, 50km씩 달리면서 몸이 부서져라 훈련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이제 나중에 훈련이 당시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차라리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낸 끝에 1991년 3월 처음으로 완주한 마라톤 대회에서 입상하며 한국 마라톤의 새로운 신성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 야, 매일 40, 50km씩

0: 와, 어떻게 이렇게 달리지? 대단합니다.
1: 네, 근데 이제 장거리 선수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영조 선수가 이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정말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이 코칭 스태프가 이제 동료 선수의 기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마라톤 대회에 페이스메이커로 좀 출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황영조 선수가 그 전까지는 이 대회 첫 대회 전까지는 마라톤 훈련을 한 적도 없고 완주해 본 적도 당연히 없고 이 40km 이상 뛴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큰 기대가 없었던 대회인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1991년 3월에 처음으로 뛴 대회에서 2시간 12분 35초로 뭐야?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입상을 했어요.
0: 엄청 빨리 뛰었네 처음부터. 예.
1: 당시 한국 최고 기록이랑 차이가 불과 1분 1초 차이였으니까 처음 뛴 마라톤에서.
0: 그러니까 정말 2시간 10분 때면 메달권이죠.
1: 네,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같은 해 7월 영국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대회 최고 기록인 2시간 12분 40초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 그런데
1: 그래. 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고도 그때까지도 마라톤 전향을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해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마라톤 훈련을 실시하면서 이때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원도 산길도 타고 뭐 도로도 타고 뭐 80km를 막 뛰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면서 기록이 이제 눈에 띄게 향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1992년 2월 2시간 8분 47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한국 기록을 2분 15초나 한 번에 단축을 했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죠. 이 당시에 한국 마라톤의 염원이 2시간 10분의 벽을 허무는 게 이 꿈이었는데 이 황윤조 선수가 단번에 해내면서 이 세계가 주목하는 마라토너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0: 이야, 대단한 선수예요. 다음 챕터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챕터는 몬주익 언덕의 혈투, 56년의 한을 풀답니다.
0: 몬주익 언덕, 아, 이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황윤조 선수가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죠.
1: 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은 이 한국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순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당시에 세계 언론이 일본의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주목했지만 황영조는 오직 승리만 생각하면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올림픽 마라톤이 항상 대회 폐막식 날에 열리게 되는데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몬주익 언덕으로 대표되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라톤 코스가 선수들에겐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난 코스였습니다. 이 30km 지점부터 골인 지점인 몬주익 스타디움까지 이 가파른 언덕이 이어졌는데요. 날씨도 최악이었습니다. 이 30도가 넘는 폭염이 겹치고 습도가 70에서 80%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한창 때 여름 날씨.
0: 오, 예.
1: 네, 정말 최악이죠. 그리고 이 몬주익 언덕이 정말 엄청난 이제 정말 가파른 언덕인데 제가 또 어릴 때 한번 가봤어요.
0: 오야.
1: 제가 또 스페인 또 축구에 대한 이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0: 멋지다.
1: 바르셀로나의 이 배낭여행 한번 갔었는데 몬주익 언덕도 그때 가봤습니다.
0: 예.
1: 갔는데 진짜 바다 쪽으로는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0: 아, 그
1: 언덕이. 네. 네. 그리고 다들 이제 걸어서는 잘 안 다니고 버스로 타고 다니는 그 정도로 이제 가파른 언덕인데
0: 거길 뛰었어. 와.
1: 네. 또 거기에 황영조 선수의 이 그 풋프린팅이라고 하죠. 올림픽 기념 조각상도 있어요. 우승을 기념한 조각상도 있을 정도로 정말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아무튼 다시 레이스로 돌아가 보자면 네, 레이스 중반까지 이제 황영조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김환기 그리고 일본의 모리시타가 3파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30km 지나고 난 후부터 김환기 선수가 이제 뒤로 밀려나면서 레이스 후반에 황영조와 일본의 모리시타가 1대1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 지금 봐도 가슴 졸이는 명장면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이 가쁜 숨을 헐떡이면서도 기어이 언덕 정상에서부터 스퍼트를 올리면서 황영조 선수가 내리막 구간에서 모리시타를 따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었는데요. 황영조 선수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 경기를 복귀하면서 말하기를 이 결승선이 있는 스타디움에 들어갈 때 이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 이 모리시타 선수한테 무조건 따라잡힌다고 판단을 해서 이 언덕 내리막에서 승부수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탈진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 정신력으로 마지막 스퍼트를 낸 건데요. 결국 이 작전 덕분에 모리시타를 완벽하게 따돌리면서 가장 먼저 몬주익 스타디움에 들어섰고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2시간 13분 23초. 뭐 평소 당연히 좋았던 기록보다는 워낙 코스가 힘들었으니까 기록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

0: 얼마나 선수들한테 힘들었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결승선 통과하면 조금 힘들다가 우리가 태극기도 좀
1: 그렇죠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0: 요즘 아시안 게임 이제 한창 지난 아시안 게임도 보면은 이제 막 금메달 두르고 막 돌면서 이제 주변에 막 관중석에 환호도 하고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1: 아, 그럴만해.
0: 보통 쓰러진 게 아니라 들것에 실려가지고 의무실을 갔습니다. 근데 황영조 선수만 간 게 아니에요.
1: 에이?
0: 모리시타를 포함해서 이 상위권에 입상한 선수들이 줄줄이 다 들것에 실려서 의무실로 갔다는 그래서 정말 당시 엄청난 난코스였다는 걸 보여주는 좀 증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진짜 이 마라톤 선수들 대단해요.
0: 맞습니다.
1: 마라톤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준비 진짜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함부로 막 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인생이 걸렸으니까
1: 진짜
0: 네. 인생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내던질 수 있는 거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이 금메달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올림픽 마라톤에서 나온 아시아 선수의 마지막 금메달입니다. 오. 92년도 금메달이.
1: 오, 예.
0: 그 뒤로는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이 이제 뭐 케냐나 이제 여러 마라톤 강국, 장거리 강국들이 나오면서 아시아 선수가 그 뒤로 따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올림픽 육상에서 따낸 유일한 금메달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육상에서 따낸 올림픽 금메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만 했던 송기정 선생의 금메달이 있었죠. 근데 또 이날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 결승전 관중석에서는 80세의 손기정 옹이 앉아 계셨습니다.
1: 어머.
0: 그래서 황영조가 가슴에 선명한 태극기를 달고 관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올리는 순간이 이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했던 손기정 옹과 우리의 56년 묵은 한을 푸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날짜도 정말 절묘했습니다. 송기정 옹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그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1: 어, 야.
0: 네, 정말 뭐 이제 미쳤다. 우연처럼 정말 미쳤어. 대단하죠.
1: 예.
0: 네. 피말리는 승부에도 황영조가 보여준 스포츠 정신 역시 대단했습니다. 이 경쟁자였던 모리시타 선수가 이 급수 구간이라고 하죠. 물을 챙겨야 되는데 물을 달리면서 물을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황영조 선수가 이 자신이 마시던 물을 넘겨주는 모습이 그때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 순간을 황영조 선수가 직접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컷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2: 모리시타 선수는 물을 못 잡아요. 제가 딱 물을 마시고 있는데 모리시타가 나를 쫙 쳐다보고 있는데 물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은 안 통해도 이 선수 간에 벌써 이게 딱 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을 먹다가 물을 건네줬어요. 모리시타가 그 물을 먹었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일본 NHK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멋진 대회였다.
1: 쉽지 않지.
0: 쉽지 않지.
1: 나만 챙기기도 힘든데 네. 옆 사람을 또 챙겨주고.
0: 근데 이게 또 약간 한국인 정신인 것 같아요.
1: 그치, 그치.
0: 그러니까 뭘 먹을 걸로 장난 안 치잖아요.
1: 아, 정 있죠, 정 있지.
0: 그러니까 이 옆 사람 이 야박하게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안 되잖아요. 무조건 챙겨줘야 돼.
1: 먹는 거 뺏어서 막 하는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없으면 나눠줘야지. 그렇습니다. 아,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ES 달리기.

0: SS 달리기 듣고 오셨어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와 스포츠 영웅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주 선수를 만나고 있는데 자 마지막 챕터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챕터는 발바닥 통증을 견뎌낸 투혼 전설로의 퇴장입니다.
0: 아 이게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 있으셨죠?
1: 네 맞습니다. 이 영광의 뒤편엔 차마 말로 닿을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다녔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선수 생활 내내 발바닥 힘줄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족저근 마경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발바닥을 딛는 순간에 이 엄청난 통증이 올라오는 말 그대로 바늘이 발바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 병인데요. 이게 과도한 훈련과 연습량이 낳은 부상입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직후에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이게 경기 올림픽 당시 마라톤 경기 날에도 이 족저근 마경 통증 때문에 직전까지도 아파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조마조마했다가 그 경기 당일에만 딱 눈을 떴는데 기적적으로 안 아파서 그날 정말 하늘이 도운
0: 아 그것도 그렇고 얼마나 정신력으로 무장했으면
1: 그쵸 네. 그 자기한테 거의 최면을 건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수술을 한 차례를 받았는데도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또 한 번 발바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절뚝이는 발을 이끌고 달리면서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금메달을 안기기 위해 수술과 재활을 반복했던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1996년 26살이라는 다소 어린 나이에 마라톤 운동화를 벗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국내 대회에서 4위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96년에 열릴 애틀랜타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는데 황영조를 구제해야 한다.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한육상연맹이 황영조를 예비 엔트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황영조를 제외한 누군가 3명 중에 1명을 탈락시켜야 하는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 황영조가 은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올림픽에선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따내기도 했죠.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 언덕에서 보여준 기적 같은 질주는 대한민국 마라톤 역사상 여전히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송기정 선생의 죽기 전의 소원이 대한민국 선수가 이 마라톤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는데 이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가 이뤄냈죠. 근데 황영조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후배가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는 걸 보고 싶다는 소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영조, 이봉주 이후에 우리 육상 중장거리 그리고 마라톤이 오랫동안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데요.

0: 또 지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선 또 젊은 샛별들이 육상에서 나와서 또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황영조의 소원을 이뤄줄 또 다른 몬주익의 영웅이 나올 수 있을까요?
1: 크,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오늘 또 소개받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네. 예, 스포츠의 또 한 획을 그은 스포츠 영웅이었습니다. 몬주익의 영웅 마라톤 황영조 선수 이야기를 관중석 1열로 모셨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아니 광고 중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황윤재 선수가 신었던 운동화가 네. 예, 코 땡땡 그 그룹에서 만든 운동화 액티 땡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잘 팔리진 않았을 텐데 그 기능성으로 이제 마라톤화를 만들어 주셨나 봐요. 네.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산 운동화 브랜드가 그거였거든요. 아. 너무 예쁘기는 해서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었는데 황윤주 선수 기사가 난 뒤로 아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마치 뭐 수천만 원의 운동화를 신은 것처럼
2: 저점 매수로
1: 황윤주 선수는 그래서 저한테도 영웅입니다. 네. 저의 가난을 안아준
2: 학창 시절을 당당하게 해준
1: 아 멋진 선수예요. 자 그렇습니다. 아, 오늘 황윤주 선수를 또 데리고 왔던 우리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어떤 또 영웅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보내드립니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마라톤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기자님 다음 주에 봬요.
3: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해준 말인데요. 인생에는 참 귀한 여분의 시간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둘째, 멈추고 쉬며 한숨을 돌리는 겨울. 셋째, 삶의 부산함을 웬만큼 벗어낸 노년기. 시인은 이 시간들을 요긴하게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일과를 끝낸 저녁, 야외 활동이 어렵고 긴 겨울, 그리고 비로소 자유가 생기는 노년기. 이때 뭘 하는 게 좋고 나는 주로 뭘 하는가 중요하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중하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해.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오늘은 올가을 최고의 음악 로맨스 영화 세븐데이즈 세븐피플의 정다은 감독 그리고 배우 임진아 씨와 함께합니다. 세븐데이즈 뮤직 꾸며볼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난 뒤에 MBC 공식 유튜브 채널 무흐즈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분의 인생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음악 빠질 수 없죠.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침에 또 라이브 무대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Seven Days Music으로 시작해볼게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쿠키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쿠키베이글.com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환자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영화감독 정다원, 배우 임진아와 함께하는 7 Days Music.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음악 영화가 또 멋지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매일 봐도 재밌을 것 같은 올가을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영화 세븐 데이즈 세븐 피플의 정다원 감독 그리고 배우 임진아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2: 환영합니다.
1: 이 시간에 나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3: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예.
3: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정면 카메라를 보시고 한 분씩 이쪽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3: 예, 안녕하세요. 세븐 데이즈 세븐 피플을 연출한 영화 만드는 정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오, 환영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세븐 데이즈 세븐 피플에서 진화 역을 맡은 임진아고요. 밴드 호화를 활동하고 있는 임진아입니다.
1: 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 정말. 원래 이 시간에는 뭐 하고 계실까요?
3: 저는 원래 좀 아침형이어서.
1: 그래요?
3: 네, 일찬 5시, 6시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1: 새벽형이거든요, 거의.
3: 네, 그래서 아침에 한강 한 바퀴 뛰고
1: 어머나, 뭐야.
3: 걷고 그러고 있습니다.
1: 너무 건강한 인생을 살고.
3: 근데 밤에 술을 많이 먹고.
1: 그럼 체력이 된다는 건데.
3: 아, 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네, 피지컬이 진짜 운동선수같이.
3: 아, 맞아요.
1: 엄청 좋으세요.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건강하시군요. 뭐 하고 계실까요?
5: 저는 보통 자죠. 여기서.
1: 음악이는 지금 자야 돼요. 해를 보고 내가 음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5: 그렇죠.
1: 네, 진아님은 주무시고 계실 때고. 네. 몇 시에 주무세요 원래?
5: 아, 남들 이제 잘 때 저는 또 한 새벽 3시 정도 잡니다.
1: 그래도 네. 좀 일찍 자는.
5: 아, 그런가요? 네.
1: 원래 해 뜰 때쯤 약간 자야 되나 이러고 자는데. 일단은 뭐 두 분을 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다원 감독님 모를 수 없는데 이 전작이 있습니다. 배우 라미란 이성경 씨 주연의 영화 걸캅스. 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걸캅스를 또 연출을 하셨었어요. 진아 씨 걸캅스 보셨나요?
5: 네, 봤죠.
1: 어떠셨어요?
5: 저는 걸캅스 되게 재밌게 봤고요.
1: 아, 또 멘트는 재미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질문이 잘못됐나?
5: 그래서 약간.
1: 아, 너무 재밌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5: 아, 그러니까.
1: 호흡이 진짜 너무 좋게 잘 만드셔가지고 즐겁게 봤던 저도 기억이 있는데.
5: 저는 뭐 걸캅스도 걸캅스인데 형 이제 장기왕이라고.
1: 아, 또, 장기왕.
5: 예, 그 영화도 진짜 재밌게 보셨습니다.
1: 장기왕도 연출하셨군요.

0: 처음 장편 영화를 처음 연출한
1: 그게 첫 연출작이고 네, 그리고 이제 상업 영화로 걸캅스 하시고 네네네. 진아 씨는 이제 인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호아의 보컬입니다. 부산 락페에 또 공연하고 오셨잖아요.
2: 네, 진짜 얼마 안 됐죠.
1: 어떠셨어요?
2: 아,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좀 해외에서 공연을 좀 많이 하고 국내에서는 좀 오랜만에 했는데 그리고 부산 락페도 저희 진짜 데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밴드 만드는 거 얼마 안 돼서 한 딱 10년 전에 했었었어요. 예. 부산 락페를. 근데
1: 오랜만에 갔네요. 진짜.
2: 예,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아, 사람들 막 너무 막 오늘만을 기다렸다 막 놀려고 온 사람들이 그렇지. 다 같이 그렇게 와가지고 네. 막 저희 누군가는 저희 호화 깃발도 만들어줘가지고 큰 깃발 만들어서 막 휘둘러 주시고
1: 진짜 락페다.
2: 예 그리고 막 다 같이 막 계속 빙빙을 돌면서 춤추는데 그냥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 페스티벌은 확실히 네. 뮤지션이 좀 뭔가 받아오는 느낌이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아 좋네요. 어 근데 이제 캐치를 또 우리 작가가 했는지 고향이 경상도냐고 물어보시네요. 전혀 지금 완전 서울말 쓰고 있는 거죠.
2: 그러니까요.
1: 완벽한 거죠 지금.
2: 전혀 모르겠는데.
1: 티가 전혀 안 나게. 아, 경상도신가 봐요.
2: 네, 저 대구.
1: 대구시군요. 네, 네, 대구. 아, 저도 이제 울산이고 오. 의외로 여기 울산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캐치를 하나 봐요.
2: 아,
1: 아마 서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2: 그러니까요.
1: 민경 PD 알았어요? 민경 PD 몰랐죠? 아, 민경 PD가 맞췄다고?
2: 아,
1: 망했네, 망했네. 아, 진행이 이런... 엉망입니다. 저희 호흡이 이 정도로 엉망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핫한 두 분 함께한 영화입니다. 세븐데이즈 세븐피플 10월 28일에 이제 개봉을 합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담원 감독님이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0: 세븐데이즈 세븐피플은 그 홍대 주변에서 베이스를 삼고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데 7년 연애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로부터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1: 그 순간이군요.
0: 네. 그때 7년이란 우리의 시간이 있으니 일주일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시간을 좀 달라.
1: 이별 예비 기간.
0: 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비 남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1: 근데 그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0: 이건 이제 제 친구가 했었던
1: 실제로
0: 네, 일인데 그 친구가 이제 배우를 꿈꾸던 친구였는데. 네네.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연기를 포기할까 아니면 계속 해볼까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1: 어려운 질문을.
0: 네. 근데 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계속 꿈꿔왔던 일을 포기할 때 과연 혼자만 생각하고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여러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그때 되게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 신선하기도 했고 해서 그 그렇지. 기억으로 만들었습니다.
1: 내 인생은 원래 내가 고비심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네. 이제 남에게 물어보는 거는 약간 자존심 좀 상할 수도 있고
0: 그죠.
1: 혹은 그 상대방에 대한 또 존중일 수도 있고 그죠, 믿음일 그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감정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0: 그때는
1: 차라고 이제
0: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1: 아, 모르겠다. 네, 인생을... 아 제일 애매한 드라마. 그러니까 회피하셨네요.
0: 네, 남의 인생을 네, 뭐 제가 재단할 순 없어서. 근데 나는 계속 영화 해보려고 그때 저도 그게... 힘들 때였으니까.
1: 아 그게 네. 더 응원이 됐을 수도 있겠다. 네네네. 나는 일단 가보려고.
0: 네네네.
1: 그런 동료들이 있는 게 더 힘이 되니까.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하신 적
2: 저요
1: 있었나요?
2: 아 저는 아직까지 막 진짜. 제가 원하는 꿈에 대해서 포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던 것 같아요.
1: 음악을 내려놓을 예. 생각을 아예?
2: 예.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걸 병행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가자.
1: 무조건 가자.
2: 예. 라는 생각으로.
1: 진짜 예. 아티스트의 심장은 그렇게 문신처럼 지금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신 지워야 되나 이럴 때는 얼마나 그 가슴 얼마나 그쵸, 무너지겠어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이 이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아, 큰 진짜 이게 크잖아요. 나에게 가장 응원을 줬던
2: 그렇죠.
1: 여자친구와의 네. 이별. 현실 상황 때문에 이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뭐 사건이 있었나?
0: 현실인 것 같아요.
1: 현실인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그러니까
1: 그럼 더 힘들겠다.
0: 가난한 인디 뮤지션이니까 에이. 이제 서른 중반이 되면은 사실 현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 주변이랑 비교 많이 될 때죠.
0: 네네. 에이. 그리고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주변의 친구들도 계속 결혼을 하고
1: 그래.
0: 네. 그때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0: 맞습니다.
1: 맞아요. 네. 하, 실제로 이제 뭐 그 저도 이제 음악을 계속하면서 연기하는 친구들 만나면서 그때쯤 제일 많이 그만두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이제 직업 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일곱 사람들도 너무 궁금하네요.
0: 네.
1: 대단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0: 많은 분들이 흔쾌히 네. 네, 촬영에 임해주셔서 이야.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1: 진짜 그거는 감독님의 덕이네요.
0: 그래도 아, 열심히 살았구나.
1: 진짜 약간 보상이 오히려 힐링처럼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 작업 중에
0: 네, 맞습니다.
1: 너무 잘 사신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배우 이제 서은수 씨 나와주시고 정희준 씨도 보이셨고 전석호 씨도 계셨고 네,
0: 또 유재명,
1: 유재명 선배도 네. 계셨고
2: 병현이 최병현님,
1: 아 병현님 네. 계셨고
2: 장말봉님,
0: 뭐. 네,
1: 와, 진짜 많은 분들이
0: 네, 네. 많은 분들이.
1: 그렇습니다. 그런 배우분들과 이제 호흡을 또 첫 주연이신데 우리 진화 배우가 또 한 거 아니에요?
2: 아, 예.
1: 어땠어요? 배우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이게.
2: 그렇죠. 예.
1: 대사 맞추는거나.
2: 맞아요. 어. 예.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그분들이 워낙 너무 이미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
1: 이끌어 주시니까.
2: 저는 그냥 형도 계속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어. 들으라고 아. 그분들의 말을.
1: 어 근데 진짜 듣기도 쉽지 않아요.
2: 네.
0: 그죠.
2: 근데 워낙 너무 앞에서 막 엄청 화려한 쇼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막 하시니까 저는 그냥 어. 그냥 감탄하면서 그냥 어 그래 이러면서 어. 그냥 자연스럽게
1: 듣게 되고
2: 예, 반응이 와. 되더라고요.
1: 아 진짜 말을 해주는 배우들이니까 또 진짜 들리기도 했겠다.
2: 네. 네.
0: 또 보통 이제 나의 일을 그만둘까 했을 때 대부분 듣게 되잖아요.
1: 그쵸,
0: 그분들이 그쵸. 얘기하는 어. 것들을. 그래서 진화한테 항상 들어라.
1: 들어라.
0: 네.
2: 네.
1: 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어떻게 담겨 있을지 그 배우분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곱 챕터가 다 궁금해지는 영화 세븐데이즈 세븐 피플입니다. 어때 지금 이제 좀 그래도 조금의 이제 호응들을 좀 보셨을 텐데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설렘인가요? 아니면 걱정인가요? 뭐
0: 어
1: 감독님께서
0: 설레는 거는 별로 없고요.
1: 아, 그래요?
0: 야, 오늘 라디오가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아,
2: 상대적으로 어. 이게 너무 떨려서
1: 이미 뭐 영화는 이제 오픈됐으니까 아, 선뜻한 일이니까 네, 좀 드시는 아, 편이시군요.
0: 네네,
1: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어때요, 진화 씨는 또 첫 데뷔 아니에요, 배우로는?
2: 그렇죠. 어. 네. 그냥 저는 아직도 좀 얼떨떨하고 사실은 좀 오히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큰 일을 닥치기 직전에까지도 잘 와닿지 않는 그치,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1: 그렇겠지.
2: 예, 그런데 일단 영화제 갔을 때도 기뻤지만 어. 진짜 개봉이란 걸 예,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1: 어.
2: 하니까 그냥 아직 얼떨떨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1: 아, 네. 아니 이 인터뷰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게 개봉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신 거네요, 둘이.
0: 그죠, 그죠.
1: 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0: 네. 그냥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조금 심적으로 좀 힘들 때였어가지고
1: 아,
0: 그냥 재미있게 작업을 한번 가볍게 해보고 싶었어요.
1: 오.
0: 그래서 떠올렸던 작업이고요.
1: 이야.
0: 하면서 좀 힐링했던 것 같습니다.
1: 하면서는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좀 얻으셨어요? 뭐 어떠셨어요?
0: 네, 제 예상보다 퀄리티도 좋아졌고 그리고 현장 분위기도 너무 밝아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힐링하고 왔어요.
1: 오야. 감독님이 뭐 힐링하셨다고 하니까
0: 네.
1: 어, 그럼 됐죠.
2: 네.
1: 만든 사람이 만족하면 네. 그보다 좋은 작품.
0: 네.
1: 감독님은 디렉팅 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0: 저는 작품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는 한 번도 터치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
0: 네네.
1: 인상 찌푸리고 컷! 아 다시
0: 네.
1: 잠깐 봐봐 이런 거 안 했다고요?
0: 네, 한 번도
1: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0: 네.
1: 그럴 수가 있나?
0: 그 워낙 이렇게 진화가 만나는 사람들이 베테랑 연기자분들이시고
1: 네네.
0: 그분들은 그냥 다 준비해 오시니까
1: 알아서 해오시고
0: 네.
1: 어, 고마운 부분이 있죠 또.
0: 네. 네. 또 진화한테는 연기하려고 하지 마라.
1: 어.
0: 그냥 듣고 너 그냥 사람들이 너한테 말해주는 거 그냥 듣고 그런 반응만 해라 그런 정도의 디렉팅을 했던 것 같아요.
1: 디렉팅이 어렵긴 한데 네. 진화 씨 어때요? 이런 디렉팅이 좀 편해졌나요? 그래서?
2: 네, 저는 저도 처음 어떻든 하는 경험이지만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만약에 저희 이제 사실은 뭔가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하기 어려웠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1: 네.
2: 그냥 형이 괜찮다 이러면 그냥
1: 믿고 가는 거예요.
2: 네, 그냥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1: 대단하실래. 네. 또 신인이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도
2: 네, 그것도 있고.
1: 맞아요.

0: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배우로서의 역량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원래 연기하지 하지 마 이러면 연기 안 하는 연기를도 하고 있거든. 아. 뭔지 아시죠? 아. 연기 안 하려고 가만히.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네. 확실히 무대에 또 섰던 분이라.
1: 네, 그렇죠.
0: 음악 이야기라 네. 좀 편해지셨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0: 영화 세븐데이즈 세븐 피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일 날 개봉을 합니다. 아 개봉관이 많았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겠죠?
1: 아 그래도 최대한 많이 잡아주셨으면 오오. 좋겠습니다.
0: 네. 아 이게 확정은 아니군요.
1: 네, 네네. 좋겠습니다. 네.
0: 찾아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은 찾아서 볼 겁니다. 정다원 감독 그리고 임진아 배우와 세븐데이즈 뮤직으로 이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또 추천을 해주는 시간을 함께 해봐야 되는데 다운 감독님이 어떤 주제로 곡을 추천해 주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문득 그 영화가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입니다.
0: 아, 주제 멋지다. 근데 약간 밤을 주제로 가져오기는 너무 아침이거든요 지금.
1: 아,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주제를 선정한 것 같아요.
0: 근데 잘하신 게 이게 저희가 어차피 일요일 아침이라 아, 밤의 연장이에요. 아, 일하러 가는 분들보다 아, 쉬면서 네. 듣는 분들이 많아서 네. 딱 좋습니다. 딱
1: 그렇습니다.
0: 자, 문득 그 영화가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 첫 번째 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 락커와 가로오케 그 중간에 네? 아, 이 감성이 또 맛이 있거든요.
2: 맞아요, 야. 진짜.
0: 어떤 곡을 선곡해 주셨는지 우리 감독님 추천곡이네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박중훈 선배님의 예. 비와 당신이란 곡입니다.
0: 이 영화 라디오스타.
1: 네, 맞습니다.
0: OST죠.
1: 네. 예.
0: 왜 골라 오셨을까요?
1: 제가 그 음악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저는 한국 음악 영화 중에 라디오 스타가 제일 저의 정서와 맞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준익 감독님 정말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아련하고 울드하지만 네, 그 풍기는 감성이
0: 있어.
1: 네.
0: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1: 네네. 네.
0: 맞아. 아, 일단은 뭐 이 노래 들으면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고 안성기 아, 네, 선배님도 네. 생각이 나고 해서 명작 중에 명작이죠.
1: 네네. 네.
0: 저는 또 가수를 또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니저의 관계 그냥 볼 수가 없어가지고
1: 그죠.
0: 옛날 지나갔던 형들 막 생각나고
1: 네.
0: 그랬었는데 요 곡을 이제 첫 곡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득 그 영화가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 박중훈 씨의 목소리로 비와 당신 듣겠습니다.

0: 번째고 아 분위기 좋습니다. 이번엔 진아 씨의 선곡인데 야 역시나 이래야지 이래야지 뮤지션이지. 어떤 노래인가요?
1: 예, 이 저의 첫 이제 선곡은 호아의 Love Is Here라고 저희 노래입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 노래를 소개해야 돼요.
1: 네,
0: 당연한 거예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0: 네, 선곡한 이유 말씀해 주시죠.
1: 제가 보통 음악을 만들 때 영화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뮤지션 분들이나 이런 어떤 다른 예술 하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보통 경험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경험을 직접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0: 아, 단조로워요. 그리고 네. 음악인들이 생각보다 다채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1: 아침까지 자고 약간 그런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영화나 어떤 다른 예술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나랑 화이팅 영화를 많이 봤었어요. 미국 화이팅. 왜 누나가 그런 걸 좀 좋아하기도 했고.
0: 그렇죠. 누나 영향이 있겠죠.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화이팅 영화에 보통 꼭 이렇게 좀 약간 찌질한 주인공이 이제 되게 인기 많은 어떤 남녀 뭐 이렇게 어떤 킹카나 뭐
0: 그렇지,
1: 그런 분들에게
0: 무조건 있지.
1: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사랑을 좀 갈구하다가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을 좀 찾게 된 어떤 그런 건데
0: 네.
1: 이 노래가 약간 그런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노래고요. 요즘 같이 뭔가 사랑하는 것보다 약간 미워하는 것이 좀 더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시대에서 사람들이 사랑이 좀 더 필요하고 사실은 네,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고 이 노래를 통해서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네.
0: 사랑하는 표현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1: 그렇죠.
0: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사랑한다 하기 힘든데 아 미움은 표현하는 지금 방식들이 너무 다양해져서
1: 맞아요.
0: 자유로워지고 사랑은 그래서 더 움츠러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듣기 딱 좋네요. 호아의 Love is Here 노래도 처음부터 쫙 듣겠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세븐데이즈 뮤직 정다원 감독 그리고 배우 임진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곡해 주신 주제가 문득 그 영화가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 추천곡 듣고 있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와, 이 아침에 또 진아 씨가 라이브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아, 예, 영화 세븐 데이즈 세븐 피플 저희 영화 OST인
0: 어,
1: 예, 임진아의 새벽별 예, 이란 노래입니다.
0: 이게 그 예고편에 계속 흘러 예, 그 노래인 거죠?
1: 맞습니다.
0: 이야, 궁금했어요.
1: 예.
0: 이 노래 만드신 아, 저 추천해 주신 이유가요?
1: 이 영화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영화보다도 솔직히 더 영화 같이 느껴졌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예. 아직도 그 다원이 형이랑 그 동욱이 형이라고 이제 음악 감독을 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함께 다원이 형 집에서 이제 술을 마셨었어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다원이 형이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뭐 음악하는 친구가 헤어지면서 뭐 그런 신호부를 들려줬었는데 그때 그 약간 진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어떤 기억이 너무나 저한테는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마치 이제 그 장면 자체가 영화의 첫 시작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0: 예.
1: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사실은 이제 그런 형한테 이제 초안의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난 후에 동욱이 형이 이제 처음으로 만든 노래였는데 그 이 노래를 계기로 약간 이 영화가 좀 더 제작에 약간 불을 지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처음이자

0: 끝이라고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새벽별.
1: 아무래도 뭐 음악 영화이니까 네. 음악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이제 라이브로 영광입니다. 네. 라이브 속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어때요? 이 노래 이제 처음 만나고 조금 더 네. 조금 더 우리 감독님은 안전하시는 노래 하나 하셔야죠. 감독님 조금 더 어떻게 확신이 좀 들었나요? 아 이거 가겠다.
2: 네, 이 노래 그 멜로디 딱 하나 듣고 이거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다. 네, 이런 확신이 좀 섰었습니다.
1: 예, 그런 곡이 명곡인데 네.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라이브로 진아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직접 또 기타를 가져와 주셔가지고 연주하면서 들려주실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이제 방송이 끝난 뒤에 무즈로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기타를 메니까 또 그러니까요. 배우에서 바로 이제
2: 뮤지션으로,
1: 뮤지션으로 바로 네. 준비되셨을까요?
3: 네.
1: 네. 박수로 새벽별 청해 듣겠습니다.

0: 김진아의 새벽별 세븐데이즈 세븐피플에서 또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는데 와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와 기타 연주 너무 잘하시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아침에 들으니까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엄청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0: 아,
1: 들어요.
0: 힘들지. 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또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걸 뚫어내고 예, 불러내는 아, 울컥하네요 근데 노래가 어떠셨어요? 좀 괜찮으세요?
2: 약간 울컥하네요. 아침에
3: 아침에
2: 노래를 불렀는 것 자체가 울컥하네요.
0: 대단한 걸 해내신 거예요. 아, 진짜 이제 라이브 이제 못할 시간대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불러면 다음 노래 다음 아 너무 좋네요. 이런 음악을 영화 세븐데이즈 세븐피플에서 들으실 수 있고 음악에 관련된 또 스토리들 사람들 다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다은 감독 그리고 배우 임진아 씨와 오늘 추천곡 듣고 있는데 그 영화가 문득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새벽별 듣고 어? 어 느낌이 또 확 이어지네.
1: 네.
0: 아 노래 좋다.
1: 이게 또 하나 메고
0: 예. 네. 감독님의 추천곡인가요?
1: 맞습니다. 네. 어 글렌 한사드 마르케타 이리글로바의 볼링 슬로우입니다.
0: 아 너무 좋아했던 영화였어요. 원스.
1: 그죠.
0: 또 놀랐어요. 보고.
1: 저도 네. 충격적이었어요.
0: 충격적이었죠. 네, 네. 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원스 처음 봤을 때 그 영화관에서 보셨다면 어? 뭐야 이 큰 뮤직비디오는? 했던 그 추억이
1: 네, 네.
0: 충격이 있었을 건데
1: 네.
0: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어, 이 노래는요. 어, 음악 영화 최고 OST라고 오, 생각합니다.
0: 그 정도로.
1: 가난한 인디뮤지션, 버스킹, 더블린 시내, 기타, 피아노, 그리고 영화. 음악과 영화의 모든 것을 담은 노래이자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골라왔고요.
0: 네.
1: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언젠간 나도 음악 영화를 해봐야겠다라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큰 감명을 준 영화입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런 분위기가 또 아까 새벽별 들을 때도 좀 나긴 났는데 네. 확실히 원스 느낌이 좀 있는데 어떻게 또 표현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원스의 OST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한 Falling Slowly 듣겠습니다.

0: 명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세븐데이즈 뮤직. 이번에는 진화 씨의 추천곡인 것 같은데 어떤 곡인가요?
1: 예,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0: 아, 명곡이죠.
1: 예, 네, 명곡.
0: 이유가 있을까요?
1: 저도 저희 밴드 화도 이제 올해로 거의 11년 차
0: 10년이 넘었어요.
1: 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일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막 안 좋았든 좋았든 이런 긴 시간 동안 그냥 우리가 함께 해온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0: 맞아요.
1: 멤버들한테도 고맙게 느껴지고 예, 그런 요즘이거든요.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밴드에 드럼 치는 형이랑 같이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막 야 진짜 대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었는데 그때 근데 퀸이 멤버들이 거의 한 번도 안 싸우는 적이 없더라고요. 영화 자체에서.
0: 네. 엉망진창이죠.
1: 그러니까요. 네.
0: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1: 거의 그럴 정도로.
0: 말도 안 돼.
1: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아, 밴드들은 원래 저렇게 예,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수많은 명곡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0: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음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제 능력이 있는 만큼 각자의 어떤 트러블 요소들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다 모이면 진짜 대단한데 모여지지가 않아요.
1: 아,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이렇게 영화를 진짜 작게 개인적으로 시작했다가 엄청 많은 분들이 도와주는 예, 이런 맞아요. 현상은 진짜 기적이네요. 진짜.
2: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0: 엄청난 재능의 네, 분들이 네. 다 네. 모여서 만든 결과물이 또 나온 거니까.
1: 맞습니다.
0: 자, 우리 진화 씨의 추천곡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견뎌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언제
4: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5: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니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원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부침 열매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영화 세븐데이즈 세븐피플의 정다원 감독 그리고 배우 임진아 씨와 세븐데이즈 뮤직으로 함께 했습니다. 한 시간 달려왔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2: 그럼요. 빠르네요.
3: 빠르네요. 빠르네요. 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안 날

0: 그죠.
1: 네,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0: 처음 왔을 때 어떤 컨디션 지금 다 사라졌죠. 네. 딱 좋을 때 끝납니다.
2: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최 절정일 때 끝나요. 아, 아직 방송 이래서 아쉬워요.
2: 아, 그럼요.
0: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3: 저는 일단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이렇게 작은 영화지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음악과 영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너무 반갑네요. 네. 네, 네.
1: 아, 저도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영화, 우리 영화로 이런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처음인데 그래도 되게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그리고 영화 보러 저희가
0: 저는 저는 무조건 가요.
1: 예, 예.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 돈 보고 보겠습니다. 아, 이거 영화 이런 걸 봐줘야죠.
1: 아, 감사합니다.
0: 제가 또 돈 내고 봐야 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2: 아, 이건 조금 무서워.
0: 아, 그렇게 해야죠. 네. 제가 지인들 보시고 네. 네, 꼭 보러 가서 인증 남기겠습니다.
3: 10월 18일 예. 개봉입니다.
0: 예.
2: 10월 28일.
0: 18일 날 또 찾으러 다니는 네. 사람들. 10월 28일에 개봉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고 예고편이나 뭐 이런 자료들 많이 보시면서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세븐데이즈 뮤직 문득 그 영화가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이란 주제로 추천곡 들려드렸었는데 마지막 추천곡 감독님이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곡일까요?
3: 네, 맞습니다. 마지막 추천곡은 사라본의 All of Us Concerto라는 곡입니다.
0: 아, 이것도 명곡이죠.
3: 네, 명곡이죠.
0: 영화 OST는 이때가 진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3: 이때가 진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0: 모든 영화 음악은 다
3: 네네네.
0: 이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3: 좋은 음악.
0: 접속. 접속. 저도 어릴 때 봐가지고 정확하게 막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뇌리에 박혀있던 명작이었던 것 같은데.
3: 네. 저는 이거를 추천하면서 어제 한번 다시 봤어요.
0: 다시 봤어요?
3: 네네.
0: 다시 보니까 좀 다른가요?
3: 제 세대의 영화는 사실 아니거든요.
0: 그쵸?
3: 저희 윗세대
0: 분들. 전보다 더 위니까.
3: 네네. 90년대 후반 그때 얘기니까.
0: 네.
3: 그래도 제가 기억나는 어렸을 때 갔었던 종로의 피카디리 극장 그리고 그 파란 PC통신 화면 있잖아요. 뚱뚱한 네. 모니터로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저도 그때의 학생이었지만 그 분위기가 아련해지는 영화고 이 노래가 그때 분위기를 확 환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0: 아, 다시 보고 싶다. 얘기 들으니까.
3: 네.
0: 이때는 그 편지 보내고 막 채팅하고 이럴 때니까 상상 속으로 상대를 생각하잖아요.
3: 그죠, 그죠.
0: 내 상상 속의 상대는 너무 아름답잖아.
3: 네, 네.
0: 너무 멋지고.
3: 네.
0: 근데 지금 거꾸로인 것 같아.
3: 아, 그죠. 다
0: 지금 찾으면은 환상보다 더 아름다운
3: 네.
0: 눈으로 보이는데
3: 네.
0: 실제로 없어.
3: 네, 네.
0: 아,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됐네, 그러고.
3: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가 아련한 것 같아요.
0: 아, 이때는 아름다워.
1: 네. 맞아요, 너무 낭만.
0: 내 추억 속에 너무 아름다움이 있어.
3: 네네.
0: 근데 지금은, 아, 그렇네. 이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이 곡은 이제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테이미다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3: 감사합니다.
0: 또 기회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너무...
0: 개봉하고 또 기분 좋게 모셨으면 좋겠네요.
3: 아, 네.
0: 대박 소식과 함께
1: 그러게요.
0: 기대하면서 응원하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인사가 Have a good day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3: 네.
0: 예, 외치면서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오하시고요.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남부지방에는요 길을 지나다 어디선가 나는 달콤한 꽃향기 때문에 코를 하게 된대요. 이게 금목서, 은목서라는 나무 때문인데요. 향이 오죽 좋고 진하면 만리까지 퍼진다 해서 만리향이라는 별칭이 있고요. 그 엄청 유명한 샤땡 5번의 그 향으로 알려질 정도래요. 9월 말부터 지금이 딱 만개하는 시기라서 곁을 지나기만 해도 아주 어지러지레진다는데 풀내음, 흙냄새, 또 거기 운 좋으면 이런 꽃향기까지 자연이 선사해주는 무료 디퓨저 마음껏 누려보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